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0: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달력 한번 쓱 보느라 약간 한번 더듬거리게 되네요. 알지만 이날이 왔구나에 아, 뭔가 구석에 몰려있는 느낌도 들지만 그런 생각은 버리고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노하우 이런 거 들으면 다들 그래 뭐가 있나 뭐가 있다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 쫑긋 세우고 듣게 되잖아요. 참고할 수 있는 건 참고하려고 뭐 그러기도 하고 나랑 뭐가 다른가 비교해보기도 하고 저는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이어진 어느 영상에서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그 작은 위기가 찾아와도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뿐인 그런 상황에서 그래 오려면 이렇게 찜찜하게 하나씩 간보듯이 오지 말고 크게 와라 라고 생각했다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게 남다른 건가? 저런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글쎄요. 일단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만 싶고 또 외면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당연히 노하우는 안 생기고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또 작아지고 제대로 크게 한 방이었다면 그 순간 좀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도 제대로 한 방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건 역시 무릎을 꿇었거나 둘 중 하나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마다 떠는 것부터 좀 줄여야겠네요.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아닐까 싶어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하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여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단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자, 두 곡의 노래 이어갑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부활의 론니 나이트 함께해요.

짧은 글, 긴 여운. 외국에서 살아보거나 외국인들의 성향을 파악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 단정 짓긴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무리에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건 어쩌면 역사적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인의 기질적인 특성일 수도 있다. 근대화 이후로 우리나라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며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야 했고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 시기에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졌다. 밥을 먹을 때도 5분이나 10분 이내로 해치워야 할 정도였다. 실제로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 그런 문화가 필요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미 지난 일을 붙잡고 뒤돌아보기보다는 빠르게 다음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시사점을 찾아내려고 하면 굳이 끝난 일을 뭐하러 붙잡고 있어? 그런 시간에 다음 일이나 해! 라며 다그치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길기로는 상위권에 속해 늘 업무에 치여 지낸다. 다음 일을 빨리 처리해야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역량이 올라갈 수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젠 스피드보다는 일의 질에 더욱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둘러 다음 일에 착수하는 것보다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의미 있게 매듭 짓는 것이 중요함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시인과 촌장의 숲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양은우의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힘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거나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진짜 안 고쳐진다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글인데요. 지키지는 못하지만 계획 세우기는 여전히 잘 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앞은 있는데 뒤가 없는 그런 거. 매번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매번 중도 포기를 하고 이게 일생 지속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뇌과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한 번이라도 시도를 했다면 그 경험은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보다 중요한 건 끝맺음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던 일을 끝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한마디로 시작만 있고 마무리는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게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많은가 어쩌다 한 번인가 뭐 이 정도로 좀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중도 포기 무한 반복, 정말 이걸 끊어내고 싶다 하신다면 좀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읽으면서 또 반성하게 되는, 늘 짧은 글 긴 여운이 아니라 짧은 글 긴 반성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좀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 속에 이걸 집어넣어도 아주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향기님의 신청곡, 아침부터 덥게 느껴지신다고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원하셨네요. 1부 끝곡입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행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성우 꿈이라는 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준비해드렸고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갈매기님 반갑습니다. 황금배려님도 어서 오시고요. 7826 뒷번호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1102입니다. 네, 이분이 자꾸 1201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문득 1102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3160 쓰시는 분 회원님, 또 향기님은 노래 잘 들으셨죠? 1부 끝곡으로. 그리고 447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로운 가족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권용섭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꾸리님, 네, 오늘 하루도 노추 들으면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함께 힘을 내요. 3651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커피님, 오늘 화요일 쉬는 날 커피 한잔하면서 노추 듣고 있는 이 시간 참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써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왜 평소에 시간 되게 좀 널널하고 그럴 때는 그냥 시간이 시간인 거고 일상적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바빠질 때요, 어쩌다 이렇게 잠깐 쉬는 날 혹은 잠깐 짬이 나고 이러면 그게 막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뭘 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하다 끝나기도 하고. 아무튼 늘 당연하게 너무 손 가까이에 손 닿는 데 다 있는 것들은 그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귀한 줄 모르는 게 많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영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현동수님, 올 한 해도 반이 훌쩍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나 지난주 그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딱 끊고 7월부터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 8월쯤에서 끊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중앙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마음에서 아이고 이제 2라운드다 하는 게 좀 9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더위 때문에 좀 이어져 가는 느낌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건 그건 체감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은 각자 본인의 마음이고 취향이겠지만, 정확하게 예, 그 시간적인 의미로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오늘 그 반의 예, 앞쪽에 마지막 꼬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6월 30일. 특별할 거, 더 특별하게 막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고, 하던 대로, 흘러가던 대로 그대로 열심히 잘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두 곡의 노래를 이어가겠습니다. 스팅의 Fields of Gold 준비했고요. 그리고 샤데이의 바이올사이드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선숙님도 오셨어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화분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와서 자리에 누워 편안히 음악을 듣고 계시다고요. 그새 또 아유 내일 비 오니까 저거 얼른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신 거죠. 저거 얼른 해버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이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요. 지금은 일단 쉬세요. 자, 이번에는 다람쥐님이 마이클 잭슨 영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은 것 같아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곧 비틀즈 영화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대를 또 해보신대요.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실까? 제가 평소에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곡을 골라주신 것 같네요. 마이클 잭슨 with 폴 매카트니 The Girl Is Mine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236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달력 보면 한숨 쉬다가 정신 차립니다. 한숨만 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해마다 늘 이런 것을요 라고 빵긋 웃으셨는데 그러게요. 시간이 뭐 작년에는 좀 이렇게 흘러갔고 올해는 조금 더 느리게 흘러 이런 게 아니라 늘 똑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어떤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언제부턴가 점점 그 어른들 말씀대로 점점 체감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건 진짜 분명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말이 맞아. 진짜 더 빨라지고 곱절로 빨라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지인들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자, 2부 끝곡은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칼라보노프 The Water is Wide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0장과 3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프로 오셨습니다. 지은님도 와 계시고요. 1489 쓰시는 분 바람그룹님도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극장문 여는 날 화요일이니까요. 노추극장으로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가셔서 추억의 또 OST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러 가시죠.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코 뮤직의 붐을 일으킨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함께합니다.

나는 그 밤의 열병을 가리킵니다. 밤이 깊었지만 몸이 뜨거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열을 식혀줄 약은 오로지 춤뿐이라는 내용의 노래죠.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는 1977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영화로 70년대 후반 비지스에 의해 젊은이들의 새로운 댄스 문화 이지 리스닝 락밴드의 디스코 음악의 출발점을 제시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제 그룹 비지스를 주축으로 미국 가수 이본 엘리먼, 미국 작곡가 데이비드 셔 등 다수가 참여를 했고요. 영화 개봉이 77년 12월 14일이네요. 개봉 약 한 달 전에 발매를 했는데 OST 앨범으로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고 합니다. 78년 1월부터 7월까지 24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고요. 80년 4월까지 총 120주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더니 영국에서도 18주 연속 1위를 기록해요. 영화 개봉 전후로 6장의 싱글 앨범 역시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 부문을 수상하고요. 그래미에서 디스코 앨범으로는 유일하고요. 사운드 트랙 앨범으로는 세 번째라고 하네요. 총 17트랙 대단하죠. 저희가 사실 오늘 전해드릴 곡이 되게 한정적이긴 한데요. 이 고르기도 힘들었고 추리기도 힘들었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여유롭게 좀 그냥 걸어놓으시고 쭉 들으시면 종합 선물 세트 이걸로도 표현이 부족할 거예요. 아무튼 17트랙 중에 6곡을 작사, 작곡, 연주까지 하고 2곡은 작사, 작곡을 연주는 다른 뮤지션에 의해서 완성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여름이 되면은 이 각종 배경음악으로 무한 청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뭔가 비지스 하면 이 음반을 또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지만 영화를 알게 되고 비지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는 일부러 여름마다 찾게 되는 OST가 아닐까도 싶네요. OST의 쌍곡을 듣고 갈까요? 비지스의 Staying Alive.

지금 흐르는 곡은 비지스의 Jive Talking이고요. 영화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자면 주인공은 토니 마네로, 존 트라볼타죠. 19살이고 브루클린의 빈촌 철물점에서 돈벌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에 디스코 클럽에서만큼은 대스타로 멋진 춤솜씨를 발휘하며 모든 이들의 눈을 사로잡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브루클린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토니에게 춤 공연 대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파트너로 좋은 실력을 가진 여성 댄서 스테파니 망가노를 점찍어 놨는데요. 근데 그러자면은 여태까지 토니와 함께했던 춤 파트너 아넷을 외면해야 했죠. 상심한 아넷은 동네 깡패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절친 4인방들의 여러 가지 사고가 교대로 터지고, 직장에서도 해고될 위기도 놓이고,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토니와 스테파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하지만 실력파 댄서 토니는 사실 경쟁 상대의 팀이 더 뛰어났음에도 이 심판들이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그 경쟁팀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쟁팀에게 우승을 안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우승 트로피를 상대팀에게 줘버립니다. 이 일로 당연히 스테파니와 토니는 대판 싸우게 되고요. 결별도 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도 사실 스토리보다는 OST가 너무나 주목받은 작품이고, 이후 음악계에 끼친 영향면에서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자, OST에서 또 한 곡을 들을까요?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 전해드립니다.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비주류의 디스코를 순식간에 주류로 승격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큰데요. 당시에 디스코라는 음악 장르가 뭐 경박하다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때고, 그래서 디스코를 좋아한다, 듣는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어느 부류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이 그어져 있었겠죠. 근데 이 영화 개봉 이후에 크게 흥행하면서 디스코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또 젊은 층 위주로 이 붐이 일다 보니까 뭔가 또 많은 분위기 자체가 정서가 달라지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존 트라볼타의 어떤 이미지, 그 옷과 춤을 따라하면서 전 세계의 반문화를 또 새롭게 창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존 트라볼타의 춤솜씨와 더불어서 비율 깡패 수준이라고 말하는 그 롱다리, 그 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고요. 그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서도 여전히 디스코 영화의 전설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실려있는 존 트라볼타의 포즈와 의상은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디스코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디스코 장르의 어떤 패러디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 그게 다 이 영화에 존 트라볼타의 이미지를 묘사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냥 디스코 뭐 예전 느낌, 미국 영화에서 예전 그 디스코 느낌 그러면 딴 거 다 몰라도 존 트라볼타의 그 포스터 속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아, 이렇게 패러디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연출하면 재밌겠다라고 이미지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중 등장하는 디스코 음악과 춤이 워낙 유명해서 영화의 제목은 누구나 알지만 막상 영화의 내용은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아서 그 앞서 함께했던 영화 그리스와 비슷한 분위기로 예측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춤이나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그 스토리는 꽤나 우울하고 좀 어둡죠.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겪던 방황이나 고통, 또 곳곳에서 벌어지던 인종차별이 녹아있고요. 베트남 전쟁과 그 후유증, 오일 쇼크로 인해서 혼란했던 70년대 미국 사회의 단면도 영화 속에서는 좀 녹아내려고 애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영화를 우리는 어쨌든 그냥 존 트라볼타의 그 디스코 음악 그 이미지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영화에서 음악이 주는 힘이 이렇게나 또 대단하구나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를 저도 오랜만에, 예전에 아마 어디서 해주는 걸 우연히 봤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도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됐는데 역시나 그냥 비지스 음악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영화로 남게 되더라고요.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전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OST는 아마 많은 뮤지션들도 그럴 거고요. 뭐 미디어에서도 그럴 거고, 또 음악 좀 듣는다 하는 분들의 개인 블로그나 이런 걸 들어가 보셔도 그렇고, 그냥 믿고 추천하는 OST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비지스의 음악을 주기적으로 좀 고정적으로 많이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특정할 수 있는 몇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특히나 더 선물 같은 그런 음반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시간이 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걸어놓으세요. 걸어놓으시고 이것저것 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희님께서 섹시한 존 트라볼타 댄스에 매료됐었죠? 라고 그러셨군요. 2785 쓰시는 분도 제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어릴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항상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그게 존 트라볼타였어요. 맞습니다. 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자, 그리고 비지스의 선물 같은 노래들 하시면서 역시나 0016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자들이 좀 와 있는 건 제가 4부에 또 여유롭게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3부 끝곡으로는, 그렇죠, 한 곡을 더 들어야겠죠. 비지스의 러브 테마곡으로 또 불러볼까요?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커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여운의 홀로 된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아, 경미님께서 어렸을 때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었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이 났었다는.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듣고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어린 아이였지만 굉장히 뭔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 아닐까. 예, 사실 좀 그런 노래잖아요. 예, 홀로 된 사랑이니까. 여운의 홀로 된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186 쓰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리님은 어젯밤에 쟁반같이 둥글고 크고 밝은 예쁜 달이 떴길래 음력 날짜를 봤더니 보름이더라고요. 그랬다고요 하셨는데 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밝고 그러면 그냥 꼭 이렇게 붙여서 그 대사가 아니지만 꼭 왜 아유 보름이네 보름이네 해서 어릴 땐 보름이네가 뭔가 보름이네가 그 말이 저는 노래처럼 들린 거예요. 아유 보름이네 보름이네가 근데 지금은 맞아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음력 찾아보고 일부러 또 찾아봐 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6138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늘 듣기만 하다가 나도 한번 노래를 신청해봐야지 하면 꼭 제가 즐겨 듣던 노래들과는 결이 좀 달라 보이는 노래가 많이 나와서 주저하게 됐었어요. 그래도 저의 애청곡을 한번 신청해봐도 괜찮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저희가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곡은 곧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610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현재님도 반갑습니다. 영희님은 정태춘의 노래 촛불을 들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날 만한 노래죠. 그런 노래들이네요. 자, 6138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해 볼까요? 도원경의 이비가 그치면 함께합니다.

도원경의 이비가 그치면 이었습니다. 정은님이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좋네요. 도원경 씨 노래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상은님도 와 계시고요. 1496 쓰시는 분의 친구분이시라고. 친구는 번호로만 나가는데 제가 먼저 이름 설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건 개의치 마시고 닉네임이나 성함 나중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영희님이 우실까봐 잠시 고민했습니다. 준비를 해봐 마라 했던 노래 정태춘의 노래 촛불 전해드릴게요.

정태춘의 촛불 함께 하셨습니다. 7742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서님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름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역시나 내용을 들어보면 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이름도 뭐 많고 같은 이름도 당연히 많고 그럴 텐데 그럴 때 만약에 좀 그 이름이 조금 특색이 있다 흔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은 한 번쯤 혹시 내가 아는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겠죠. 우리 사석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누가 모르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 친구랑 이름이 같다 근데 그 이름이 흔하지 않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단 나이대가 비슷한가 보고 막 그런 것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2140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해볼까요. 조규찬의 무지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규찬의 무지개 함께 하셨어요. 네, 황금배라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 오늘 제가 놓친 분 안 계시겠죠? 신목수님 우리 인사 나눴던 거죠? 순간 제가 순간 알쏭달쏭해지며.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전람회의 꿈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해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땐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엔 그 옷을 조심해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겠냐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고윤정, 신시아, 강유석, 한예지, 달리기.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법문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할 뿐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진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겐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실수에 넘어질 때도 있는데요. 부족했던 스스로를 거울 삼아 두 번의 실수는 없이 노력하되 애초 먹은 마음을 놔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푸르른 나를 위해서.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AI 원보 출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원불교 정보전산실이 원불교 관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원불교 AI 원봇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원불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 도우미 원봇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원봇은 어떤 내용을 추론하거나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만 한다는 거죠. 다만 아직은 조금 서툰 부분이 있기에 완벽하지 않거나 부족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 교도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지속적인 질문 학습을 통해 성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보전산실은 밝혔습니다.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불교 인공지능 도우미 원봇이 교도님들의 든든한 마음공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AI 원보 출시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은혜의 세상 이루어가네.

원불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법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였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실행까지 잘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법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은혜로 바꾸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은 단순하게 보면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원망을 하면서 때로는 감사를 하면서 사는 것 같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해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소종례는 어떤 일이 있게 된 근본 원인과 과정이라는 뜻이다. 나는 20년이 넘은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났다. 퇴근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그 순간 마음이 요란해져서 원망심이 일어나곤 했다. 아니 또 고장이야? 도대체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왜 이리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이야? 그리고 관리실에서는 빨리 수리를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 등 온갖 요란한 마음과 원망심이 일어난다. 겨우 걸어서 12층에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서면서 괜히 아이들과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12층까지 걸어오는 길이라고. 그런데 몇 달 전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을 12층까지 걸어 올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의 지원을 받아서 노후화된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사 기간인 한 달 동안은 12층까지 걸어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12층을 걸어 올라 다니면서도 그렇게 괴롭지가 않았다. 오히려 한 달간의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면 이전보다 새롭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체 공사를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12층을 걸어 다니면서 한 달간 운동한다고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시간을 내서 헬스장에 운동도 하러 다니는데 잘 되었지 뭘 하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 우리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신작용으로 살아간다면 해에서도 은혜가 생겨날 것이며 은혜에서는 더 많은 은혜가 생산될 것이고 세상은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평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가 될 것이다.

0: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오민웅 교도님의 글 원수를 은혜로 바꾸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1: 다시 만난 설교.
0: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목사인 육관응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실행과 증득 바로 만나볼게요.
2: 제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그제요? 네, 그제가 크게 긁었자 근질제자라서 크게 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25 때도 이제 그 포로수용소 수용해가지고 나라를 건진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나라를 건졌고, 우리나라 IMF 때 그 조선 사업으로 나라를 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에너지를 우리 이제 예비 교무님들과 또 원로 교무님들께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은 실행과 증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국우세의 이 법통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니라,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본문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제 고현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물론 가열점도 있지만은 그 자판에 보니까 감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고구마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수확물들이 많았어요. 농부들이 쭉 이렇게 핏땀 흘려서 정성스럽게 가꾼 결과물들을 보면서 제가 이 가을에 내 공부 수학은 얼마나 되었는지 점검을 해보았어요. 반타작을 하였는지, 온전한 수학을 그대로 거두었는지 대한 저와 연관된 그런 점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예비 교무님들과 원로 교무님들께서도 역시 가을을 맞아서 내 공부 수학은 얼마나 되었는지 스스로 아마 점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끝까지 하는 것이라 봅니다. 약간 뭐 쉬다 보면은 또 나태해지기도 쉽고, 또 쉬는 자체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보통 보면은 안 된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쉬고, 또 일이 많다고 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에 대한 관심은 참 멀리 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몸은 따라주는데 또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어렵다 또 어렵다 하면은 한없이 어렵게 되고, 내 마음에 쉽다 쉽다 하면은 한없이 쉬운 것이 이 공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 총부중문에 들어오는데 낯달이 떠 있더라고요. 허공에 떠 있는 저 달도 말입니다. 내가 쳐다보니까 달도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쳐다보지 않으니까 달도 쳐다보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예.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산종사께서는 교리편 24장에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이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기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끝까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백두산 문화기행을 다녀왔는데 겪고 차원에서요. 그 두만강 근처에 있는 화엄사를 들려는 적이 있어요. 그 화엄사 주지 스님이 이제 조선족이었는데 법당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를 참배하고 보니까 수월선사 진영이 있어요. 수월선사가 누구냐 하면은 경억 큰 스님의 마창자인데 그 밑에 사물이 있어요. 사물. 수월, 해월, 망공. 그 지금 망공 한자가 찰만자, 빌공자잖아요. 그래서 사물이라고 불리는 큰 대선사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혜 제일은 수월선사께서 일제시대 고기, 일제강점기 때 깨달음을 이루고 북한도에 이제 건너가서 독립군들을 많이 도우셨다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화를 펼치셨는데 그 수월선사께서 남긴 본문 중에서 끝까지라는 본문이 있어요. 끝까지. 그 내용은 아주 길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만 한 단어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해라고 강조하셨어요. 끝까지. 힘드신 것 같아요? 시험 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험. 급하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공부에 있어서.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자께서 우주를 이제 관통을 하셨고 그 심안을 갖다가 본 것이잖아요. 저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천지간에 천지인 삼재간에 뚫리는 이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성어가 있어요. 그걸 수적 천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하면은 큰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숨 쉬듯이 움직이듯이 눈 깜빡하듯이 듣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산 종사께서 관자재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관이란 무엇이냐?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관이라는 것은 어디 자리를 말하고 있냐면 단전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 단전 톡을. 반복해서 실행하면은 언젠가는 알아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시일의 장단은 물론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니 안 돼. 또 조금 가다가 고비가 있으면 안 돼.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평원을 건너고 산을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는 건 정상. 올라가면은 많은 수확물들을 볼 수 있고 곡식들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산에 올라가서 넓은 정경을 갖다가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이 기도 시간에 독송하는 영주 많이 독송하시죠. 영주 기도 빠지지 않잖아요. 영주가 영주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영주 신령스러운 주문이잖아요. 영주 중에서 천지여와 동일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이치를 뚜렷하게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지의 에너지를 수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계의 도움도 받지만은 음계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더 배가 되거든요. 이러한 천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교류하는 것은 어두요목 20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두라든지 가나라든지 화두라든지 결국 뭐냐 하면은 스승과의 제자, 문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문답으로.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얻고 또는 해도를 갖다가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대웅사님께서도 초창기에 열반하기 전까지도 문답으로 이루어진 법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기보다는 제자와의 문답, 그것이 문답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대종경을 보면은 확연해집니다. 20절에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놔둔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저는 이제 오디오목 20절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몸에 지금 한 글자도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한 글자도 있습니까? 물론 자 요새는 뭐 약간 뭐 문신을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문신을 하시는 분이 있어. 한 글자 또 있는 분이 있어 또. 예,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그거는 개개로 하고. 야, 그래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무본편 52장에서 경전의 세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경전 첫째는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읽게 하신 세 가지 경전을 설하셨는데 첫째는 지목으로 기록된 경전, 두 번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또 현실의 경전,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 이 세 가지 경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거라고 다 예상이 되죠? 예상이 안 되세요? 저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인들이라면 이 무형의 경전이 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에는 한 글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도 없는데 어떻게 광명을 놔두느냐.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백두산 문화기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서파에 이어서 즉 북파 모습입니다. 북파에 올라가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무리가 떠 있었어요. 저 백두산 해무리 떠 있는 거는 중국 사람, 그 연변 사람들한테 찾아보라고 그래도 신문이라든지 그 인터넷 찾아보라고 그래도 찾지를 못한대요. 항상 저 밑에 부분만 찍고 오거든요. 또 보니까 해무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무님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얼른 찍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참석한 교무님들은 다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실 것이에요. 그냥 교도님들 건강과 또는 교단의 발전과 또는 교당의 발전을 이렇게 염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자연스럽게 두 손을 딱 모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역시 뭐 교당 또는 또 우리 교무님들, 총무사님들을 위시해서 또 원로 교무님들 건강 그렇게 기원을 했어요. 참여 교무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교단에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구동수로 이야기하더라고. 물론 그 저기 그렇지 않다고 또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기운이 그렇게 또 흘러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해벌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신령설은 백두산에서 천지의 해무리를 보았으니까 그럴마도 하겠다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해무리는 천지의 바깥을 갖다가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천지의 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전 토굴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단전 토굴을 통해서. 이러한 해물을 갖다가 바깥에만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안에서 표현하는 검색 광명이 도는 그 해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자.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순환의 에너지를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이 기념관 앞에 이런 상 보이시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저 이런 상 앞에서 탑창을 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저 이런 상을 통해서 그 상을 벗어난 참 이론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 참 이론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참 이론이. 의식이 순화되면은 참 이론을 갖다가 알게 된다고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끝까지 행하다 보면은 척추가 정화되고 우리 몸에 이제 그 저기 경추부터 해서 미추까지 24개의 뼈마디가 있거든요. 24절기와 똑같습니다. 이거 또 이제 인당하고 인당 미간 밖을 조금 미어 인당입니다. 인당하고 또 백회의 중간 지점에 송가체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하고 발휘하게 됩니다. 실행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정득하면은 대경사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고 수정인류가 되면, 또 꿈생에서 보는 몽중인류가 되면 내 단전 속에 햇무리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 신비예요. 이게 신비. 너무나 신비합니다. 몸이. 이리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손발 다 움직이시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 이리 좋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 몸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이 몸 받았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져가느냐. 떠날 때는 또 가져가잖아요. DNA로. 그래서 저는 이 힘이 공부인과 공부인들에게 이심전심으로 전달된다면 더없이 교단의 기쁨이고 풍부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단의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한 분들에 대한 그 에너지도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단이 살아나요. 교단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교단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이심전심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두요목 3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어두요목 3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원불교 시무사 근무할 때 그때가 문기 81년 1996년입니다. 15를 더하면 무조건 그 서기가 됩니다. 원기에서. 지금 열반하신 그 기사한 이현도 종사님께서 여마음이소에 대한 그 저기 편집과 교정을 저한테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꺼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고려시대 진각국사 해심선사께서 인도와 중국의 여러 불조들의 그 저기 화두를 모은 1125칙 예, 그것을 갖다 간해한 것이 서문염송인데 그래서 기산종사님께서 206칙만 하시자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3권으로 나눠서 여마미소를 갖다가 이름을 출판했는데 책 제목을 지을 때 기산종사님께서 어떤 제목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항상 그 저기 하대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항상 존댓말 하시지. 저는 너무 송구스러워 그때. 이것은 이제 서문염성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삼조가 우리 어두운명 삼조가 다섯 번째 나와 있어요. 서문염성에서. 이때 이제 범천왕이 이제 부처님께 청법을 하면서 연꽃을 이제 다 바쳤어요. 그때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더 새로울 겁니다. 연꽃을 들어서 영축산에 있는 자리한 같이 자리한 그 제자들에게 연꽃을 쫙 들어보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들어보신 이유가 언어 소통의 한방편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보통 잘 아는 분들은 눈빛만 특기를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특히 본공 회원들은 더 특히 잘 알아듣죠. 예? 손만 이렇게 딱 해도 다 알아듣고 학생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우리 교수님이 다 이렇게 고개 쳐들어도 무슨 이야기인가 다 알아듣잖아. 아 오늘 저 말씀 하시고 하시려고 그러구나. 이게 다 인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인지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견성한 도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비 교무들이. 스스로 그냥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그 안전 제자들이 다 뜻을 갖다 잘 몰랐는데 오직 이제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소. 그래서 그 꽃이 뭐냐면 범천왕이 하늘에서 가져온 꽃인데 이 꽃으로 인해서 가섭존자가 영산회상의 봄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봄이라는 것은 햇빛이 풍부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의미로 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다 저기 수성한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왜 그 미소를 짓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달을 가리는 검은 구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서 공부해가지고 그 달을 갖다가 참 검은 구름만 딱 비껴내면은 밝은 달이 떠오르잖아요. 대성사장님께서 성리품 일장에 대용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실어서 엎으시니 청풍을 상시 만산자연명이라 만상창의 명이라. 밝은 바람 솔솔 불고 둥근 달 떠오르니 만상이 그대로 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은 구름만 벗겨나면 된다. 검은 구름이 탐심, 진심, 지심, 삼동십에 가려서 검은 구름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습존자가 그 이제 그것을 다 미술을 지었는데 부처님이 인멸 후에 초기 불교 성단을 이끌으셨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꽃소식을 봤으니까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진리의 꽃소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말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알아차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만이 고개를 들고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달을 보니까 달이 나를 쳐다보다가 우리들도 아는 이야기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라든지 그것이 나오면 귀를 여기 쫑긋 세우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 내가 아는 일이 나오구나 이 심저심 되잖아요. 그때는 눈도 말입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셔도 눈도 말똥말똥하게 뜨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 모르냐고 이렇게 다구치게 되면은 공부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그 방법이라든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제 신행교당 구슬로 운영되고 있는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복도 옆 화장실에 이제 그 샤오기대가 이제 대기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체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 8일 날 또 2인 2세 그 북콘서트 이어서 9일 날 치유명상센터 4주년 문화공연을 펼쳤거든요. 펼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미뤘는데 한 교도님이 그랬어요. 아, 교무님 저기 샤오기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겠어요?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래야죠, 교무가. 예? 아니요, 그러면 교도님이 고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전에 그 현장 소장께서 마침 그제 훈련은 이제 4, 5, 6동에 이제 붙일 타일 색깔을 보자고 이제 부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곳에 이제 사오기가 있어가지고 반가웠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현장 소장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샤워실에 샤오기 대가 자꾸 빠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내일 보자고 그러시더라고. 내일 보자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샤워실을 안내를 딱 했는데 이리저리 살펴보더만 아, 교문이 몇이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렌치로 이제 딱 쪼으면은 된다고 그러면서 승합차 안에 가서 자 기구를 가져와서 딱 이렇게 쪼으니까 아, 빠지질 않아요. 이건 아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이. 저는 옆에 보도 잘 몰랐어. 이게 조그마한 나사더라고, 조그마한 나사. 그냥 그게 뭐 점이 하나 붙어 있는 줄 알았어, 제가. 그게. 근데 그 양반들은 아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까 보이는 거지. 모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께 이제 미소로 이제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부든 일이든 그 방법을 알면 참 쉽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 수학을 푸는데도 공식을 알면 쉽듯이 그 방법을 모르면 해결하는데 우리가 예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 이제 30년 전에 전 교단 이대말 총회를 마치시고 대적공실 법문을 내면서 이 오두 성유로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대정진 대적공하자 이를 말씀하셨어요. 양계의 인정과 음계의 인정이 막 쏟아져야 한다고 이 당부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번 법회를 통해서 항상 공부심을 잊지 말으시고 다시 회복하여 그 공부심을 진득하게 이어가는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염원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산 육관음 교무님의 설법 말씀 함께했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창작성과 물같이 바람같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2: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3: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정득한 것이 진정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욕심의 눈으로는 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부는 보았으나 법신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요즘 기사를 보면 레버리지라는 경제 용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내 자본에 타인의 자본을 더해 마치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법을 말하죠. 하지만 기대만큼 수익이 클 수도, 반대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예측 앞에서도 우린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없죠. 다만 눈앞의 성과에 교만하지 않기를, 상황을 잘 읽어나갔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조금만 더 냉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욕심에 눈이 멀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어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0: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장교.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흐트러진 일상을 정돈하고 새롭게 리프팅하는 한 달. 여러분의 6월 어떤 기억으로 채워주셨을까요? 요즘 제 주변에서 유독 경제 이야기, 특히 레버리지라는 말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 큰 수익을 올리는 투자법이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늘 달콤한 결과만 따라오는 건 아니죠. 완벽한 예측이란 없기에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어떤 시장의 흐름보다는 내 자산과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낮의 여유를 즐기면서 내 마음의 중심도 단단하게 잡아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곁엔 언제나 기분 좋은 12시가 함께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출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에픽하이의 Fly, 마이티마우스 선예의 에너지.

에픽하이의 Fly, 마티마우스, 선예의 에너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422 쓰시는 분이 6월 30일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오늘에 딱 어울리는 오프닝입니다. 돌아보면 상반기 내내 눈앞의 작은 성과에 일희일비하며 조급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남들은 저만 채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싶어 마음이 헛헛했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 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남의 떡에 한눈 팔지 않고 제 속도대로 하반기를 준비해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럼요. 그 결국은 내 본인의 선택으로 예 시작되고 그리고 이런 천천히 가는 걸음이 덜 지치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달리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의 끝에 가면 끝에 가기도 전에 막 중간부터 이제 헉헉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마라톤을 그렇게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얼마나 이게 숨이 턱턱 차겠어요. 근데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내 페이스대로 내 속도대로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네 오프닝이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좋고 아주아주 일석이조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한 달 동안 기분 좋은 12시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손목이 아파서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손목이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프셨을까나. 그래도 병원은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주 칭찬해요. 뒷번호 7178 쓰시는 분은 출석합니다. 파이팅! 늘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같이 파이팅! 뒷번호 2113 쓰시는 분은 오늘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예쁜 디저트를 사 들고 가는 버스 아닙니다. 창밖 풍경이랑 라디오 선곡이 찰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친구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쁜 디저트 먹으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참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토끼굴의 어릴 적 사진, 우크렐레 피크닉의 바다.

토끼굴의 어릴 적 사진, 우쿨렐레 피크닉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410 쓰시는 분이 요즘 단톡방마다 주식, 부동산, 레버리지 이야기뿐이라 소외감도 들고 나만 뒷처지나 조바심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큰 수익을 부러워하기보다 오늘 점심 소박하지만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고 아이들과 웃으며 저녁을 보낼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온이 가장 큰 자산 아닐까요? 하고요. 6월의 마지막 날 조급함은 다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7월을 맞이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아주아주 칭찬해요. 1부 끝곡으로 임창정의 소확행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시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남을 꼬기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불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뒷번호 2145 쓰시는 분이 냉장고 파먹기 성공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대충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먹으니 패밀리 레스토랑 안 부럽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사실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느껴지기에는 2145님의 손맛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대충 만들었다고 하지만 볶음밥도 맛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볶음밥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떤 그 밥의 꼬들함 그리고 야채의 익힘 정도. 예, 그런 것들 볶음밥도 아주 맛있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게 드신다라는 거는 라디오도 있지만 2145님이 잘 만드시는 거예요. 예. 뒷번호 6781 쓰시는 분께선 매일 정오만 되면 티원 씨의 밝은 목소리 덕분에 안 좋았던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에요. 요즘 주식장 볼 때마다 아유 파란불이라 마음도 같이 파랗게 멍들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예측이란 없으니 결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의 실패에 너무 낙담하지 않고 다시 리프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달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패도 겪어봤던 저로서는 이제 손을 안 대는데 가끔 들어가서 그 주식을 한번 볼 때가 있거든요. 사지는 않고 근데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보는 게 답이다. 예, 안 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랗게 멍들지 말고 빨갛게 다시 하트를 빵빵 띄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830 쓰시는 분이 월요병을 겨우 이겨냈더니 화요병이 왔나 봐요. 오후 업무는 쌓여있는데 아, 일이 하기 싫으네요. 저에게 노동요로 최신 아이돌 댄스곡 쏴주세요. 잠깐만요. 수요일 내일도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내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예요. 어떤 병은 오늘에서 물리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온앤오프의 여름 속 그리고 NCT 127의 Once Again.

온앤오프예요. 여름 속 NCT 127의 Once Again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094 쓰시는 분이 화요일 점심시간 끝나고 복귀하는 길인데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빌딩 숲 사이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잠깐 힐링하고 다시 모니터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하지만 잠깐의 힐링이라는 그 문구 안에 라디오가 이렇게 껴있다니 정말 신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뒷번호 2494 쓰시는 분께선 프리랜서라 집이 곧 일터예요. 늘 혼자 일하느라 적막했는데 정오부터 이 방송을 켜놓으면 마치 친구가 옆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2494님도 프리랜서시군요. 저도요. 저도 프리랜서예요. 아, 프리랜서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뭐라도 하나씩 해봐야죠. 아주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조이 하동균의 푸른밤 이 노래.

펀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조이 하동균의 푸른밤 이 노래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이용기의 마리아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효연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아, 뒷번호 7409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과외 선생님 기다리며 상가감수 문제 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어머나,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는 문제풀이가 수월합니다. 베니에 괜히 나만 미워해. 왜요? 문제풀이가 자꾸 미워했어요? 아, 그러지 못하도록 3부 첫 곡으로 베니에 괜히 나만 미워해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호기서부터 들려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코너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춘향이와 향단이와 춘향 모친과 향단 모친이 이런 노래를 해보는지.

유엔의 파도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어떻게 알쏭달쏭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듣자마자 아, 이 곡은 제목과 가수 이름이 생각이 나셨을까요? 네, 이번 두 번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답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풍악을 올려라.

태사비의 못된 사랑 먼데이 퀴즈의 발자국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12시 알아맞혀 봅시다. 네, 노래가 나갔고 제가 이제 두 번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에서도 아시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 곡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바로 EXID의 위아래가 정답이었습니다. 뒷번호 7203 쓰시는 분, EXID 위아래. 이 노래 무지무지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방 가면 항상 거의 맨 끝곡으로 불러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9969 쓰시는 분도 EXID 위아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계곡으로 놀러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뒷번호 1445 쓰시는 분, 위아래 오늘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희원씨 많이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5204 쓰시는 분께서도 EXID 위아래 6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고 7월달 잘 시작해봅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뒷번호 6710 쓰시는 분, 위아래 이 노래 틀어주면 자동적으로 유치원생 손녀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호명해드린 5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EXID 위아래.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러가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대질 속 오늘은요 소년공화국의 예쁘게 입고 나와 틴탑의 장난하냐 펜타곤의 예뻐 죽겠네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소년공화국의 예쁘게 입고 나와, 틴탑의 장난 아냐, 펜타곤의 예뻐 죽겠네까지 띄워드렸어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펜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복수님, 벌써 6월 말, 오늘 마지막 또 6월이네요 그쵸? 자, 우리 6월도 이렇게 마무리 잘 해보고요, 7월도 함께 부탁드려요. 뒷번호 2304 쓰시는 분께선, 6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게 온다고 해요. 우리 모두 무더위 장마 잘 이겨내는 7월 보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월에 장마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또 7월로 넘어갔네요. 또 얼마나 쏟아질지 슬쩍 쏟아지면 좋겠네요. 아, 뒷번호 1583 쓰시는 분께선, 고추 따고 상추 뜯고 오이도 따서 모처럼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기분 좋게 차 한잔 마시면서 비타민 같은 희원 씨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태연의 꿈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홍경화님은, 희원 씨 버스 운행 중인데 오늘 조금 피곤하네요. 힘내서 안전운전하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화님, 경화님 힘내세요.

태연의 꿈, 미도와 파래소리, 아마추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론 토이의 뜨거운 안녕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선원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똑같이 정확해진 세상. 가끔은 덤이 그리워집니다. 다 함께 불러볼까요? 자기야, 박치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직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참 편하긴 한데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단골 손님 안내하면서 찌개에 슬쩍 얹어주던 두부 한 조각, 인상 좋다면서 봉지가 터지도록 담아주던 과일 가게 사장님의 덤 같은 건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심부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정확한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현찰이나 뭐 그 가격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무조건 그 가격에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 안 깎냐 뭐 이렇게 어르신들의 나무냄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던 정이라고 하는 덤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정확한 세상에 이게 가장 뭐 잘 어울리는 건데 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다정한 미소 같은 다른 건 아닌 마음의 덤을 조금씩 더 얹어주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온기는 정량이 없습니다. 예. 조금만 더 덤으로 마음을 얹어보시죠. 자, 소명입니다. 야, 야, 야.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잘 들립니까? 예. 자, 나 거시기 이장입니다. 다들 오후 시간 거시기역에 잘들 보내고 계시겠지요? 얼마 전에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다가 이 종이 한 장이 딱 거시기역에 붙었다는 것인데요. 입주민 여러분, 최근에 베란다로 한약 다리는 냄새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베란다 문 좀 닫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요, 거시기 뭐냐면 그 밑에 답장이 또 거시기역에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703호 주민님, 죄송해요. 제가 한방 족발을 삶아 먹었습니다. 예, 네, 그런 게 다음부터는 주의할라요. 죄송한 마음으로다가 오늘 저녁에 족발 좀 썰어다가 문 앞에 두겠습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우리 집하고 똑같네. 우리 집도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거시기 엘리베이터 타던 주민들이 그 밑에다가 볼펜으로다가 나도 한 입만 주소, 오늘 밤 메뉴는 족발이다 하면서 댓글을 줄줄이 달기 시작해가지고 졸지에 엘리베이터가 야식 메뉴 토론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게 이 거시기 이장이 또 한마디를 해야 쓰겠지 않겠습니까? 요새 아파트 층간 소음이네 해서 이웃끼리 얼굴 붓기는 세상에 유쾌하지 않습니까? 704호 총각, 오늘 거시기 이장도 족발이 이 그 한 접시 먹고 싶네. 예, 그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짧게 짧게 노래 한번 맛볼까요? 장미자 충정로. 자, 전주의 현동순 씨가 벌써 올 한 해도 반이 흘러 훌쩍 지나가네요. 모두들 무더위에 건강들 자 챙기세요 하셨고요. 신복순 씨 올달 반가 6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좋은 예가 예상 드리면서 행복 만들어 가봅니다 하셨네요.

장미자의 충정로였습니다. 자, 구재영의 덕분에 전해주고 있고요. 김혜성 씨, 어느새 6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군요. 나머지 절반도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하면서 더욱 좋은 날 만들어 가봅시다. 부산의 김장석 씨, 올 한해도 반이 지나갑니다. 출석합니다. 부산 멋쟁이니 부산 오늘 또 하창원 건데 무더운 날씨라고요. 어서 오세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창원의 변재인 씨 들어오셨고요. 달서구의 김준옥 씨 대구입니다. 6월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은 대구 누리공원에서 치맥 축제한대요.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 오세요. 선영아 씨 오늘도 삼양동 집 근처에서 네 사우나 와 있어요 하셨습니다. 독산동 한양님도 네, 감기 걸렸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윤세정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었어요. 윤세정의 노래였습니다. 함정희 씨가요. 조은영의 가요세상, 조은영의 가요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전기 모임에서, 부산에서, 남해에서, 홍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날 연락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요. 네, 기다려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 오전 비가 내릴 것 같더니 햇볕이 쨍쨍 뜨겁네요 하셨고요. 설렘 가득한 6월 전국 팬정모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 기다립니다. 황룡 팬분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준호 씨는 대전 배송하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어서들 올라오세요. 조설빈 놀다 갑시다.

자, 놀다 갑시다. 예, 놀아보세요. 예. 자, 또 강연에 그냥 가면 어쩌나 주셨고요. 나훈아의 무심세월. 나훈아의 무심세월을 준비해 드릴까요? 네. 연당의 태종대밤도 주셨고 최영아 씨는 많은 곡을 주시니까요. 네. 나훈아의 무심세월 전해드리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에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다. 뭐 이거 알고 계시나요? 샐러리나 오이 같은 채소들인데 이 채소들이 가진 자체 칼로리보다 우리 몸이 이걸 씹고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운동이 되는 셈이죠. 오후만 되면은 일이 뭐 입이 심심해가지고 주정벌이 잡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내 몸을 달래줄 건강한 간식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친 오후에 가볍게 채워줄 비타민 같은 노래가 있다면은 또 신청하시면서 말이죠. 동덕의 노래 옳다꾸나 홍원빈입니다. 잘난 척 말하라.

가사로 만든 이야기 노사연의 바램. 나이가 들수록 바라는 것이 조금씩 달라진다. 젊은 날에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없이 달려왔다. 성공도 꿈꾸었고 부유한 삶도 꿈꾸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떠 사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소리 한 번을 묻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제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큰 부귀 영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건강하게 하루를 맞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이며 이제 내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여름방학이 돌아오면 손수 내가 농사지은 쌀이며 감자, 마늘 이것저것 챙겨서 자가용이 싫고 서울 구경도 할 겸 고모댁에 들렸는데 고모는 사 먹으면 되는데 씨알 떼기 없이 이런 걸 가져왔냐며 도우미 아줌마에게 댁에 가실 때 아줌마 가지고 왔어요 하는 말 들으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차에다 실을 거 당장 시골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서울 구경이고 뭐고 날 새자마자 바쁘다며 아침밥도 먹지 않고 시골로 내려온 기억이 있는데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네. 친척집에서 있었던 그 소남들이 한 번씩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찬원의 편의점 신청했는데 준비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강의안에 그냥 가면 어쩌나 시침이 무심세월 최영아 씨 중에서 무심세월 전해드렸고요. 에, 파란수국님 글쎄 아들하고 딸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 부전 한식 주점을 찾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가수 그 팬클럽으로서 소홀해졌어요. 조만간 다시 응원 시작합니다. 그러셨군요. 안 저 아드님이 더 아 또 그렇게 하면 더 손해할 수도 있죠. 네, 다 뭐 이렇게 예. 두루두루 신경 쓰세요. 네. 그래도 아드님이 그 신경 안 쓰면 손해합니다. 재경 씨가 행복한 웃음으로 채워주는 최고 멋진 명 MC. 에세이로 아름다운 세계 여행을 감미롭고 신나는 한타지 영화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음악에 감동받는 아름다운 방송 최고의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나우준 씨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신하부로님 출첵하셨어요. 모처럼 커피숍에서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면서 라디오 청취하고 있는데 여유로운 오후가 참 좋네요. 네, 좋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함정희 씨, 네, 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신청곡들을 주셨던 분들 가운데서 네, 그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주셨고요. 뜨는의 엄마의 경곡 기죽지 마라까지 쭉 주셨어요. 서울숲의 이성락 씨, 고이성의 포기한 사랑 주셨고요. 연건선 씨가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꼭 챙겨 들으려고 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찐 애청자입니다. 문혁의 이봐요 주셨고요. 라디오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 감동입니다. 네, 바람 노래는 스마일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감동적인 노래 들려줘서 감사해요. 네, 바람의 글은 여러 각도에서 쓰고 싶은 우리들의 가사여서 네, 저번에는 이제 그 가사에 충실했다면 이번에는 제 생각을 더 많이 가미한 글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연들을 주셨는데 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고유가 시대에 도움이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에 모가 사탕 예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에서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박지연입니다. 그대가 웃으면 좋아. 잠시 후에 내 팬이 되어주세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9장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7: 자, 3부 열었을 때 들었던 노래는 일주일 동안 들었던 노래죠. 함소울의 난 몰라 였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내 팬이 되어 주세요. 오직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나의 팬이 되어주는 그날까지 본격 가수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쟁쟁한 두 가수의 불꽃 튀는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0: 사랑 문구 문구 등록 밴드 및 드럼 페스티벌 무대까지 소화한 뉴 하늘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대형 오디션 그랜드 슬램 네 여러 가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2번 여러분에게 내 편이 되어주세요를 외칠 분입니다. 오해빈 오직 목소리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가수로 정체성을 굳히고 싶다. 이걸 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속인 이력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딛고 당찬 포부와 함께 꾸준히 성장 중인 실력파 아티스트. 2022년 싱글 앨범 날개로 프로듀서는 영탁, 그 유명한 영탁이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중요하다. 참가바로 2번 기억해 주세요. 오해빈. 자, 두 분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가번호 1번부터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오해빈 씨.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분은 이제 요즘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뉴하늘 씨.
1: 아, 네. 저는 그 트로트 가수 말고도 직업이 하나 네. 더 있어서 이렇게 가수 활동도 하면서 그 두 번째 직업도 열심히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참가번호 2번 오해빈 씨는 역시 다른 일 하고 계시나요?
3: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일 하면서 가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정말 가수에도 몰두하고 본업에도 네. 몰두하면서 양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0: 오늘은 그 직업의 안정성을 두고 네.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직업이 있으면 그 먹고 살기 힘든 가수들에게 양보해라. 아하. 네. 그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수를 해야 되는데 네. 두 분은 여유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잖아요.
3: 많이 처절합니다. 저도 아, 네. 예. 네.
1: 그 의견을 반대합니다. 네. 절실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이제 직장이 있어서 그 여유가 있으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수로서의 생활만에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면서 하는 건데 또 이제 직접 직업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안정적 부분들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3: 네네.
0: 네. 그래서 간절함이 좀 소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3: 네. 그럼요. 네네. 엄청 간절합니다. 가수에 대해서는.
0: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은 또 두 분의 얘기를 해 주시면 되니까 30초씩을 드릴 테니까요. 내 팬이 되어주세요. 여기는 노래 실력은 다 인정받았어요.
3: 아, 네.
0: 다 저희가 그 오기 전에 다 검토를 한 후에 노래를 못하면 아예 섭외를 안 합니다.
3: 아.
0: 그러니까 실력은 다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팬을 좀 더 확보해보자. 네. 이런 거니까 오늘 팬이 되어주세요를 호소리 있게 외쳐주세요. 먼저 뉴 하늘 씨부터 드리겠습니다. 30초 출발.
1: 네. 하늘같이 고운 심성과 하늘같이 맑은 음성으로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 류 하늘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 인과 연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3년차 신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가수가 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선 매니저를 하다가 우리 사장님들, 주민분들과 소통하다가 트로트의 매력을 알게 돼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까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과 트로트 그리고 저 류한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네. 딱 30초였습니다.
1: 깔끔합니다.
0: 네.
1: 완벽합니다.
0: 자, 그러면 오해빈 씨 준비됐나요?
3: 네, 네. 준비됐습니다.
0: 자, 출발하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의 저장해로 활동 중인 가수 오해빈입니다. 일단 오늘 조은영의 가요세상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는 히든싱어 영탁편 불타는 트롬의 인간극장 미스트로 뽀유부터 해서 많은 방송에서 널리 알리고 있는 가수 오해빈입니다. 오늘 제 노래 들으시고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팬클럽 해피둥이들 너무 사랑하고 조은영의 가요세상 영원했으면 좋겠고 조삼호 화이팅!
0: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은 일단 팬이 오해빈 씨는 많고 류하늘 씨는 팬이 어느 정도예요?
1: 아, 우리 오늘 제 오해비님 처음 봤는데 네. 팬이 많을만 하세요. 왠 남자 보고 안 반하는데
0: 그렇죠.
1: 너무 웃어가지고.
0: 아마 인물이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네. 저도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네. 아니라 팬처럼 네. 열심히 찾아보고 앞으로 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 팬은 네. 소규모로 목동 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제가 네. 연락을 안 드렸더니 열심히 종사하고 계십니다.
1: 아, 예. 앞으로 저도 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약속
2: 서로 팬 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 뭐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내가 정말 이분들에게는 팬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디오는 뭐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 조은영의 가요세상으로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시고 노래 부르는 분위기도 느끼시고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뉴하늘 씨의 노래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노래 인가연이라고 하는 노래. 이 노래를 잠깐 소개해 주고 가실까요? 신곡인 것 같은데.
0: 아, 네. 트로트계에서는 네. 신곡이죠. 2년이 네. 채 안 됐으니까 이 노래가. 네, 네, 네, 네. 아,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을 너무 미련 두고 살지 말자.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편한 감정으로 매달려서 살지 말자라는 가사의 곡입니다. 네. 저의 삶의 신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2: 노래 듣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뉴하늘 가수가 불러줄 노래는 본인의 노래 인과 연이다. 아마 과자를 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인연. 네. 인과 연 괜히 과자를 넣어서 네.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인연.
0: 빼지 말아 주십시오.
2: 네. 인과 연. 네. 전에 청해 듣겠습니다.

0: 저도 그 인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과 연 속에서 함께하는 세상이겠죠. 네. 약간 그 노래 들어보니까 락적인 색깔도 있고 뭐 발라드적 색깔도 있고 약간 트로트적인 느낌도 조금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그렇죠. 이제 장르로 따지면 우리가 발라드 트로트라고 하죠. 네네네. 발로트에 가까운데 네. 아, 제가 또 창법이 원래 네. 원래 밴드 음악을 트로트 하기 전에 했었어서 조금 맑고 좀 고음을 위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나 봅니다.
0: 그러면 뭐 조금 그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있나요? 뭐 락적인 노래나 이 저 발라드 이제 들었는데 요것 말고 뭐 다른 약간 뭐
1: 아 이거 리벌브 있는... 들어가나요? 안 되죠.
0: 넣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네.
1: 그러면은 네. 제가 밴드 음악을 할 때 네. 참조하고 저희 우상이었던 김경우 가수님 네, 노래를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유경호 씨인가요?
1: 아 그렇게 불러주시면
0: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 가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네. 자 준비.

0: 네, 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류경호 씨네. 예.
2: 아, 비슷하게 불러봤습니다.
0: 예, 긴장이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즉석에서 시켰는데 준비는 본인이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뭐 준비하고 말고 우리는 다 알아서 해요. 네. 본인만 준비 잘 되면 돼요.
2: 김경호 가수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오혜민 씨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 김경호 선배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예. 갑자기 얘기할 때가 또 다르네요. 노래가
3: 그러니까, 갑자기.
0: 네. 네, 저는.
2: 또 제 옆에 어린 왕자가 앉아 계신데 네. 아주 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어린 왕자 같아요.
2: 네, 어린 왕자예요.
0: 쌤들이 배지.
2: 이 옷과.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네.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3: 제가 부를 노래는요, 조항조 선생님의 고맙소라는 곡입니다.
0: 또 팬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지.
3: 예,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무대로 올라가 주셔서 고맙소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혜빈 씨 축하해요. 또 우리 인가연으로 팬이 됐습니다. 뭐 멋진 가수 혜빈 님 사랑합니다. 김정혜 씨 뉴하늘 가수님 인가연 응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계속 올려주세요. 네, 자 반주 나갑니다. 예.

0: 네, 고맙소였습니다. 그 오혜빈 씨의 노래 고맙소였고요. 바로 한 곡을 더 듣고 4부로 넘어가야 되니까 류하늘 씨 노래를 좀 준비해 주세요.
1: 네.
0: 네, 바로 왜냐하면 4부로 넘어가서 노래 네 곡 듣기가 시간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3부에 한 곡을 더 듣고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오혜빈 씨 어때요? 노래 부르고 나니까.
1: 좀 처음에 여기 앉았을 때는 좀 네. 긴장을 했는데 네. 또 여기서 또 노래를 하니까 제가 평소에도 여기 오고 싶었거든요.
0: 아, 그랬었어요?
1: 네. 근데 좀 즐겨봤었는데 오늘 오게 돼서 좀 긴장 많이 했는데 노래 부르니까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다. 고경현 씨. 짱 귀여워요. 김정혜 씨. 네. 감미로운 목소리와 오예빈님 짱 멋져요. 강미아 씨가 부드럽고 감미롭고 너무 좋아요. 신자경 씨 최고예요. 네, 김소연 씨가 너무 잘 불러요.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은 검은 거에 한번 들어볼까요? 류하늘님의 노래입니다.

0: 최한두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오혜빈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와 진짜 제가 이런 류의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시도를 좀 했었는데
0: 아,
1: 또 제가 안 어울린 노래들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네. 근데 와 하늘님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좀 네. 부럽습니다.
0: 아 네. 근데 오이비 씨는 색깔 있는 노래 그 네. 약간 촉촉한 노래도 있잖아요.
1: 네네.
0: 또 여성들의 심금을 올리는 네. 그런 그 노래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네.
1: 그런 노래를 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0: 근데 하늘 씨도 여리여리하게 보이는데 하늘 씨는 좀 센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2: 아, 센 노래를 네. 좋아하죠. 네, 네. 이렇게 부드러운데 센 노래 좋아하고요.
0: 네.
2: 저 오늘 혜빈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노래 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네.
2: 아니 근데 톤이 매력 있어요.
0: 아, 근데 이제 뭐 스타일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대중가요는 감성적인 노래들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 오디션에 나갈 때는 무조건 센 노래 불러야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대중가요 가수들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사실 대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좀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니까.
1: 감사합니다. 네,
0: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4부에서는 이제 오이빈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학인이 여쭙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오예빈 씨의 팬분들이 이제 이 영상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들어와요.
4: 감사합니다.
3: 그리고 또 류한을 씨 쪽은 문자로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4: 아, 그런가요?
3: 근데 이걸 다 읽어드리려면 오늘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그 두 분이 이게 동팀이 되면 다음 주에 두 분이 똑같이 출연할 수 있어요.
4: 다음 주에요?
3: 다시요. 아니 근데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4: 아유,
3: 락적인
4: 영광입니다.
3: 분위기가 일단 류한을 씨라고 하는 분은 류경호 씨잖아요. 근데 오예빈 씨는 네. 버전은 아니죠. 민경은 왜 그분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이미지가.
4: 아, 영광입니다. 아유,
3: 그러면 류한을 씨가 아까 모창했잖아요.
4: 예.
3: 모창 한번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4: 버즈 목창이요.
3: 아, 네네.
4: 아, 목소리가 똑같진 않은데.
3: 아, 똑같진 않아.
4: 창법을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3: 아, 네네.
4: 다시라는 노래입니다.
3: 네네네.
4: 다시. 제발 가라고, 계속 가라고, 계속도 나를 괴롭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하고
5: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서. 뽕을 조금 아이 뽕 죄송합니다. 드러트를 가면 네, 그 분위기가
4: 똑같은데?
3: 네,
4: 아이 그 창법
3: 네. 똑같은데 거의 이제 드러트를 약간 넣으면서
4: 네,
3: 네 약간 느낌을
4: 네,
3: 드러트 가수니까 또
4: 네, 맞습니다.
3: 자기의 어떤 그 하는 분야를 좀 소개해 줘야 되니까
4: 예, 맞습니다.
3: 그런 감미를 좀 하시고 예. 그 예삐맘께서 혜빈님 최고입니다. 어린 왕자 오혜빈님 어린 왕자 그 원래 좀 애칭인가요?
4: 아니요, 저 어린 왕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3: 아, 그래요?
4: 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 아니,
4: 네, 어린 왕자
3: 쓰신 분들이 한인선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린 왕자라고 그러고 아까 류한을 씨도 어린 왕자라고 그러고
6: 제가 오늘 지어드린 걸로 아마 애칭 되시면 좋겠어요.
4: 아니,
6: 진짜 어린 왕자 같잖아요.
4: 예,
3: 그러니까.
6: 나이도 어리십니다, 실제로. 왕자가 너무 많아요.
3: 아니, 근데 나이가 보기에만 어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6: 저 99년생 28살 아,
4: 정말 어리죠?
3: 오마나
6: 우리 좋은 형 국장님
3: 나는 정말 너 어리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아, 어리게 보인 건가 했더니 진짜 어리네요. 네. 아 그래서 어린 왕자. 근데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그 어른스러움이 있는데.
6: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3: 뭔가 이렇게 네, 세월이 묻어나는 어떤 그런 게 보이는데.
6: 네.
3: 오, 또
6: 감사합니다.
3: 나이 연세는 좀 젊으시네요.
6: 예, 맞습니다.
3: 자, 멋지죠. 환타지 영화처럼 아름답게 부르시는 멋진 가수님 류한을 가수님. 파이팅 하세요. 네. 오예빈님 응원하러 왔어요. 뚱공주님, 김현미 씨, 네. 해피둥이님, 네. 수미님, 네. 고경현님, 뭐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예빈 씨의 노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4: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3: 네네.
4: 제 작년 8월에 나왔던
3: 네,
4: 네. 네 마음에 저장해라는 곡입니다.
3: 네 마음에 저장해.
4: 네,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좀 참여를 했던 곡입니다.
3: 그럼 참여한 게 아니고 본인이 다 만들었네요.
4: 네.
3: 그렇잖아요. 작사 작곡하고 불렀으니까
4: 살짝 얹었어요.
3: 네, 그게 싱어송라이터잖아요.
4: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3: 혼자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무대로 와서 혼자 다 해보세요. 네.
4: 자
3: 오예빈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르기까지 하고 제작까지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 제작까지 했어요. 네, 다 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 네 마음에 저장해 듣겠습니다. 오예빈 씨의 노래입니다.

0: 네 마음의 저장해 였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팬분들이 계실 겁니다. 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번씩 해 드릴까요? 오예빈 씨부터 한번 하실래요?
1: 아, 네. 네. 일단 오늘 한 번 더 좋은 형의 가요세상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오 해피데이 분들 앞으로도 제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만큼 제가 열심히 좋은 가수로 성장해서 보답해드리는 가수 오예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자, 뉴하늘 씨.
2: 아, 네. 저도 오늘 우리 가요세상 이번에 무려 세 번째 불러주셨는데요.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멋있고 재밌고 아름다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팬클럽 이름 없었는데 오 하늘데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0: 아, 네. 오 하늘데이.
2: 네. 오 하늘데이. 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세요.
0: 네, 그래요. 왜 오 하늘데이예요?
2: 아, 오 해피데이, 해빈데이. 뭐 괜찮잖아요.
0: 그래서 하늘데이로.
2: 네, 약간 따라해봤습니다.
0: 그래요. 뭐 각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1: 너무 좋습니다. 네. 오 하늘데이.
0: 예, 2번 오예빈 가수님 응원합니다. 음색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부터 문자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팬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의 번호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류하늘, 2번 오해빈. 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류하늘 씨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2: 아, 저요? 저는 그 노래가 기억남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 가수 류하늘보다는 류하늘이 불렀던 노래가 네. 더 기억에 남는 게 저의 네. 최종 꿈이자 목표입니다.
0: 네. 네. 이게 왜냐면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질문이니까. 아하. 그래도 또 이걸 안 하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네. 하는 거죠.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1: 저는 지금처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네, 그냥 꾸준히 네. 끝까지 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0: 그래요. 네. 그 인기 스타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대중 가수들은요, 대중들의 힘을 만들어주는 가수들이라고 봐요. 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붙어다줄 수 있는 그런 격려해줄 수 있는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방송 진행하면서도 그냥 웃기고 재미가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수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0: 네, 너무 딱딱한 얘기였는데
2: 네, 재미없었습니다. 네. 조은영 MC님.
0: 네, 그냥 그런데도 뭔가 의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얘기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뇌하늘 씨. 네.
2: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조상모 여러분들. 네.
0: 자, 오예빈 가수님 응원합니다. 미소가 이쁜 왕자님, 다정한 왕자님, 목소리가 좋은 왕자님, 화이팅, 팬이 될래요 하셨고요. 1번 뇌하늘님 응원해요. 독산동의 김경숙 씨, 그리고 효자 가수 혜빈님 응원합니다. 효자 가수세요?
1: 좀... 예, 네, 그렇게 좀 별명이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0: 제가 질문하는 게 너무 좀 그랬다. 아니, 효자 가수요? 맞아요?
2: 그럼 이렇게. 저 불효자입니다. 네. 누가 그러죠?
0: 네, 그렇죠.
2: 저는 불효자 가수입니다.
0: 뇌하늘 씨. 네. 네, 효자 가수세요?
2: 아, 저는 불효자 쪽에 가깝습니다. 네. 네.
0: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해도 나는 좀 불효 같다. 뭐. 또 그리고 효자 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나는 항상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팬들 항상 생각하는 오예빈 가수님이라고요. 네. 해피둥이님. 네. 그리고 오예빈 씨를 평생 저장하고 싶다고 김영자 씨.
1: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류하늘 씨 노래 불러볼까요? 어떤 노래 부를까요?
2: 아, 네. 오늘 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네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신나는 노래 여행을 네. 떠나요 준비했습니다. 와,
0: 그래요. 네. 여행을 떠나요. 뉴하늘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뉴하늘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계속 노래해 주세요 하셨고, 오 하늘데이 사랑해요. 네. 뉴하늘 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요. 떠나 보겠습니다.

0: 네,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네. 오해빈 씨의 응원단들이 엄청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또 뉴하늘 씨 응원단들도 미리 이쪽에 들어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오해빈 씨가 조금 이 문자에서는 딸리고 있고,
1: 예. 예,
0: 문자가 아닌 영상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1: 예, 예. 네.
0: 자, 두 분들이 이제 뭐 밴드들이 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지막 곡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오해빈 씨는 두 분이 이 색깔이 좀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 노래 색깔. 저도 들을 때 느꼈습니다. 네.
0: 네. 그 둘이 바꿔서 불러도 모르겠어요. 네. 노래를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안 보고
1: 네.
0: 노래를 서로 상대방의 노래를 불러도
2: 제가 네 마음의 저장 연습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그러면 저도 네. 지금 비슷한데 네. 다음 주에 서로 바꿔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건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오예빈 씨?
3: 각자의 노래를.
0: 네, 아까 인가연을 인가연을 네. 오예빈 씨가 부르고
1: 네.
0: 오예빈 씨의 노래를 네. 그 뉘하늘 씨가 한번 불러보는 거죠.
1: 우와.
0: 만약에 오늘 비슷하게
2: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제 노래 충분히 하실
0: 만약 그게 한다 그러면 다음 주로 같이 가는 거죠.
1: 네,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2: 연습할 일이
0: 이거 무리한데. 네.
1: 아니요.
0: 네. 아니 근데 두 분의 팬들이 너무 많으셔서
1: 네네.
0: 지금 현재 온 숫자로 보면은 지금 그 300개들이 넘어요 각자.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넘겨보면요, 뉴하늘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잠시만요. 쭉 가볼게요. 네, 지금 뉴하늘님이 176개 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158 네,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는 뭐 얼마 안 나는데 뭐 금방 지금 넘어올 수도 있어요.
2: 역전되겠는데?
0: 지금 그 노래 부르시면. 네. 자, 그러면 오해빈 씨 노래 부르기 전에
1: 네.
0: 좀 올리기에서 한 말씀하고 하세요. 이제 노래 부르기
1: 예,
0: 전에
1: 예.
0: 좀 눌러주세요. 뭐 이런 멘트 한번 해주시고.
2: 오해피데이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0: 네.
2: 뭐 하시는 겁니까?
0: 빨리빨리 약간 시간이 뭐, 없어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자, 오해빈 씨가 부른 네. 노래 어떤 노래죠?
2: 제가 이번 부를 노래는요.
0: 네.
2: 박현민 선배님의 오빠만 믿어.
0: 네. 오해빈만 준비했습니다. 믿어. 네. 이러면서 네 가겠습니다.
1: 네.
0: 자, 올라가 주시고요. 오해빈 씨, 오해빈 오빠만 믿어 가겠습니다.

0: 네, 그 이게요. 네, 지금 직계가 지금 그 류한을 씨가 205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혜빈 씨가 169개인데 45개 너튜브 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215개예요. 근데 이제 사실 너튜브는 저희가 그 여기 조금 플러스보다는 참고를 할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하늘 씨가 205개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215개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문자 투표로 봤을 때는 류한을 씨가 승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저 너튜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네. 또 오혜빈 씨가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진짜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네. 두 분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 저 연습
0: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래를 오늘 그러면 인가연으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노래를
1: 네. 네
0: 끝날 때
1: 좋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반반씩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네. 두 분 모셔서 그때는 이제 한 번에 결판을 내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인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있으니까. 네, 저만 인사하겠습니다.
1: 아, 네네.
2: 네, 알겠습니다.
0: 가볍게 인사하세요. 가볍게.
2: 네, 한마디만.
0: 네네. 가볍게. 네. 류한을 씨.
2: 아, 네. 네. 저 오늘 우리 불러주신.
0: 네,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본인 노래가 적게 나가요.
2: 그래요.
0: 네.
2: 우리 국장님, 그리고 네. 같이 해주신 우리 오혜빈 네네. 선생님, 팬클럽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습니다.
0: 네네.
2: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혜빈 씨 간단하게.
3: 아, 네. 오늘 국장님, 오늘 많은 스태프들 네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네. 오혜빈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가수 오혜빈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다음에 오셨을 때 그냥 이호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노래 짧게 나가겠습니다. 네, 류한을의 인가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1: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싶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정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삼학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진암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진암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삼학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가기가 어렵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마라톤 선수들에게 42.19km의 레이스 중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많은 선수들이 반환점을 돌 때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체력은 절반 가까이 소진됐는데 눈앞에는 내가 지나온 만큼의 거리가 똑같이 다시 시작되니까 정신적인 피로감이 가장 몰려오는 고독한 순간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반환점을 돌아서는 순간 마라토너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지의 길을 향해 숨가쁘게 올라가는 오르막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에는 이제 온 만큼만 가면 된다는 익숙함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마음 근육은 더 단단해졌고 남은 6개월은 그 다져진 근육으로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반년을 무탈히 살아온 자신에게 애썼다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남은 반년의 여정을 향해 다시 부드러운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0: 옥상 달빛의 달리기였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반환점을 앞두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가장 크게 느끼듯이 우리도 한 해의 반환점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반을 무탈히 잘 지내왔다는 것은 남은 절반도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단련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남은 6개월의 레이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챙겨서 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남은 시간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영국 런던 대학의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관을 고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최소 두 달 이상 새로운 습관을 반복해야만 그 습관에 적응하고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어렵다고 하니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밥 먹는 습관, 씻는 습관, 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나만의 일상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때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이 습관들, 이 습관들이 내 인생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습관이나 버릇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작은 버릇은 처음에는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릇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볍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밧줄처럼 튼튼해진다. 유교 경전 논어에는 사람의 성품은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모두가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불교 경전 법구 경에는 옳은 일은 익히고 나쁜 일은 버리도록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버릇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마구 만들며 춤추고 노래하고 방종에 빠지면 나쁜 버릇은 나날이 더해간다. 그러나 행할 일을 힘써 행하고 옳은 일은 익히고 나쁜 일은 버려서 몸을 닦아 나간다면 이야말로 바른 버릇이 된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교단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란 뜻을 가진 비루의 예화를 들며 작은 버릇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원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그 마음 비루를 들자면 생각해 줄수록 더욱 만족히 알지 아니하고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기는 일이라. 이 모든 조건이 비록 큰 악은 아니지만 능히 공부인의 정진심을 방해하는 비루가 되나니 그대들은 이 점에 크게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습관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가진 습관들을 돌아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이은초의 너와 함께 가는 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휴식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휴식이 다음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충전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노동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에 이것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개신교에서 이것의 정신은 무한 경쟁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쉬어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게 되고요. 개신교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방학, 2번 안식. 1번 방학, 2번 안식입니다. 네, 휴식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휴식과는 다른 것이죠. 당연한 권리이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노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존재 자체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자인 허두환 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예수당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묻는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고. 깃발은 바람 따라 흔들리고 권력은 계절처럼 바뀌며 어제의 정의는 오늘의 논쟁이 된다. 그러나 십자가는 묻는다.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고. 나는 예수 당원이다. 좌도 우도 아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하느님보다 앞서는 이념이 없고 사랑보다 높은 사상이 없으며 복음보다 위대한 법전이 없음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오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의 손을 잡으셨으며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셨다.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이다. 굶주린이 앞에서 빵이 되고 외로운이 앞에서 벗이 되며 눈물 흘리는 이 곁에서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굶주린 이를 위해 빵을 떼어내는 손, 상처 입은 이를 품어주는 가슴, 진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양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다. 십자가 아래 서면 원수도 형제가 되고 증오는 눈물로 녹아내린다. 그곳에는 이념도 없고 권력도 없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진실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세상은 강한 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바꾼다는 것을.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만든다는 것을. 인생은 많이 가진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많이 사랑한 사람의 승리라는 것을. 마침내 모든 깃발이 내려오고 모든 권력이 침묵하며 모든 이름이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날, 영원 앞에 남을 한 이름, 그 이름은 사랑. 그 사랑이 법이 되고 그 사랑이 정치가 되고 그 사랑이 삶이 되는 나라. 오늘도 두 손 모여 하느님 나라를 향해 고백한다. 나는 세상의 당원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사람이며 모든 이념의 시민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므로 끝내 나는 예수 당원이다.

천주교 음악 성 바오로 딸 수도회가 부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듣고 왔습니다. 앞서 카톨릭 신자인 허두환님의 글 예수당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좌와 우를 분별하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좌와 우를 아우르고 진보와 보수를 통섭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는 네 나라와 내 나라의 구분이 있고 이념에는 좌와 우의 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중재자가 되고 대화의 장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와 우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글은 조계종 부산연합회장이신 목종 스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안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현재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를 안목이라고 한다.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인 것이다. 안목이 탁월하다면 삶은 보다 성공적이고 안락할 것이고 안목이 부족하다면 그 삶은 실패와 방황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안목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 지식으로 배우고 사색과 통찰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경험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안목은 본인이 선망하는 행복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안목은 참회와 발원이다. 두 번째는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안목은 선행과 발원이다. 세 번째는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는 단계다. 여기에서 필요한 안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얻는 지혜다. 네 번째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의 단계다. 진여 자성을 깨달아 반야와 중도를 체득하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드러내는 안목이다. 첫 번째는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인간과 욕계천이요. 세 번째는 색계와 무색계 내지 성문과 연각이요. 네 번째는 대승보살의 모습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모든 근기에 꼭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가르쳐 주셨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어느 단계인가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 분별과 선택의 직면에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다면 탁월한 안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불교음악 R&B 싱어즈가 부른 지혜로우니 듣고 왔고요. 앞서 조계종 부산연합회장이신 목종스님의 글 안목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안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목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만 있는지, 감각의 즐거움만 구하는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는 지혜가 있는지, 더 나아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지혜가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안목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로스앤젤레스 교당 송재혁 교도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경계는 나를 키우는 스승입니다. 며칠 전 평소보다 업무가 많아 몸과 마음이 몹시 분주한 날이었다. 그때 한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겠지만 그날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밀어 올랐다. 결국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고객에게 똑같이 날카로운 말투로 화를 내고야 말았다. 순식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불편해하는 고객의 표정을 보며 아차 싶었다. 고객을 돌려보낸 뒤 마음이 죄책감과 후회로 몹시 괴로웠다. 퇴근 후 마음 공부 일기를 펼쳤다. 그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선 멈춤을 실행하며 깊은 호흡을 했다. 그때 교무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번 화를 내는 것이 수만 겁의 공덕을 태워버린다는 말씀과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으로 하라는 말씀이었다. 본래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해서 화가 없는 것인데 내가 옳다는 생각과 바쁘다는 핑계에 사로잡혀 분별심을 냈음을 깨달았다. 그 고객은 사실 나의 참을성과 공부 정도를 시험하러 온 역행 보살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본성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을 조금씩 걷어내 보았다. 만약 그때 내가 단 3초만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경계를 대조했더라면 어땠을까?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유사한 경계가 찾아오면 우선 마음속으로 일원상을 그리며 마음의 온도를 1도 낮춘 뒤에 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대의 거친 말이 마음이라는 거울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처럼 다 흡수해버리는 공부를 하겠노라 결심했다. 이번 일을 통해 경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법문을 온몸으로 배웠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가장 치열한 선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덕분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정했다. 첫째, 경계가 올 때 일단 멈추는 것이다. 화가 나려는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쉬고자 한다. 둘째, 그렇게 번뇌가 가라앉은 자리에 본래의 맑은 정신인 온전함을 채운다. 셋째,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법신불 사은의 뜻에 맞는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일터와 가정에서 꾸준히 연습하여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녹여내는 공부인이 되고자 한다.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 공부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교무님, 그리고 늘 든든한 거울이 되어주는 도반들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정진한다.

원불교 창작성가 이수진이 부른 내가 지은 모든 죄업 듣고 왔고요. 앞서 원불교 로스앤젤레스 교당 송재혁 교도님의 글 경계는 나를 키우는 스승을 전해드렸습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늘 하는 이 마음 공부의 표준이 되는 공부담을 전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천만 경계를 만나는 일이라고 하셨죠. 그 천만 가지 경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다툼과 대립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잘 챙기고 돌려서 은혜롭고 누구와도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네, 인생의 천만 경계에서 늘 마음을 잘 챙겨서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조은송이 부른 수만 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안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우리가 안식이란 말을 들으면 휴식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말하는 휴식은 다음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충전의 개념이라면 안식은 노동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쉬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6일간의 창조가 생산하는 일이었다면 7일째의 안식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면서 십계명을 주는데요. 이 십계명 중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무한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가 아니라 쉼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러한 정신은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선 무한 경쟁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쉬어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잠시 손을 놓고 놓아도 괜찮고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개신교에서 말하는 안식은 주인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 종이나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즉 나 혼자만 쉬기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는 현대사회로 확장되면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연대와 평등의 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땅도 7년마다 한 번씩 농사를 멈추고 쉬게 하는 안식년을 명하는데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기후위기를 맞이한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인간이 소비와 개발을 잠시 멈추고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생태적 안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인간이 끊임없이 일만 하고 그렇게 생산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존재 자체로 행복하게 네 그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하고 이 땅도 쉬게 하고 네 끊임없이 개발하고 창조해내고 소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는 이치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도 이 안식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정희님 올 상반기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 건강도 나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건강은 이 마음하고 다른 거니까 퇴근해서 집에 오면 꼭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다음날 출근을 잘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린 그 개신교 용어의 이 안식과도 아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죠. 우리가 다음날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거.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 존재 자체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계속된 일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가람님 정답은 안식입니다. 날마다 바쁘기도 알차기도 분주하기도 보람되기도 하지만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이 제 마음에 안식이 되는 공간입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아 이렇게 또 감동이 되는 문자를 주시니 우리 한가람님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알차고 또 바쁘게 또 보람되게 잘 보내신 것 응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안식입니다. 비루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 좋은 습관이 따라오겠죠.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하셨네요. 네, 우리 대종경 법문에 나온 이 비루의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이 비루라고 하는 거 작은 벌레라는 뜻을 가진 이 벌레인데 그 우리 공부인들도 아주 작은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돼서 공부길을 망친다는 그런 법문을 또 아까 전해드렸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마음 경계가 나중에 큰 어떤 우리 정진과 이 발전을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늘 작은 마음이라도 조심하고 잘 챙기라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9328 쓰시는 분도 정답은 안식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또 반년을 준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선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차마 물리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인다고 해도 이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숙제가 바로 이 거절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나를 뭐 야박하게 볼까봐 또는 나를 멀리하게 둘까봐, 게다가 상대가 가족이나 또 친한 지인이라면 이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거절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참 그렇죠. 늘 거절은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이 시스터즈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소문난 여자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2.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절. 참 이 거절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우리 부평의 마이그노스님이 저를 완전히 다 100% 스캔하셨네요. 제일 거절을 못할 것 같은 남자라고 저보고 애청자님들의 신청곡 부탁을 거절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제가 단 한 곡도 거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밌어요 마이그노스님. 이 남들이 하는 부탁을 모두 다 들어줄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근데 내 능력을 벗어나는 한도가 좀 있잖아요. 너무 과한 부탁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거절하고 나면 나를 너무 야박하게 여길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 해갖고 억지로 떠하는 일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마음의 짐과 또 물질적인 피해로도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따라서 거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되뇌이는 거죠.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당당히 거절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만 주변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서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절대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 안 합니다. 오늘도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거절 못하는 남자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샌디김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순이 생각.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에너지 수급 대응 계획에 따르면 차량 2부제 등 공공 부분에 대한 수요관리 조치는 전면 해제하고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도 오늘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 등 세 곳을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고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경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내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요. 이와 별도로 시도 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과 지역별 상시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운전자들에게 음주 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 강원 영서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장마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 산간지대엔 최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1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29도, 대구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에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도희의 미움도 사랑인가 그리고 김철의 추억의 부산항 이어졌는데요. 앞서 들으신 임도희의 미움도 사랑인가는 우리 매호동 가로수님이 애청자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귀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제 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원을 확보를 해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매호동 가로수님은요. 아침 6시에 아파트 경비 근무를 마치고요. 잠시도 쉴 틈 없이 서문시장에 물건 하러 갔어요. 가게에서 일도 하고 이제 점심 겸 저녁 겸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채널 고정하고 2시간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미움도 사랑인가 들어보셨군요. 깜짝 반가워 하시면서 아마도 아름다운 인생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노래를 또 발굴해갖고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 속에 있는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많이 안 알려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노래들이 있으시면 저희의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많이들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음원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곡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1부예요. 매일 잘 듣고 있다고 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애청자라고 본인을 밝혀주신 8739 쓰시는 우리 애청자님. 다음번에는 성함도 좀 알려주세요. 번호로 성함을 호명하는 것보다는 성함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죠. 더 다정하잖아요. 그럼 더. 정태춘님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정태춘 씨도 한 7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으니까 어떤 노래가 좋을지 한번 저희가 선곡해서 들려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올 한 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무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에도 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남진 노래를 청해 주고 계시는데 사랑이 스쳐간 상처가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늦었지만 오늘은 선곡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다들 아쉬워하세요. 인천 도건님도 아쉬움이 가득했던 6월 저물어 가네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7월은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온 데 방현재님도 모든 애청자분들 오늘만이라도 행복하시죠. 조금 모자란 행복은 아인에서 채워가고요. 해주셨습니다. 들꽃님도 떠나는 6월 마지막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가면 한번 뒤돌아볼 새도 없이 훅 가버리네요. 7월 한 달 더욱더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아쉬움과 또 희망찬 7월을 기대하시네요. 서유석의 가는 세월을 청해 주셨어요. 바로 들꽃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좀 잡았으면 좋은데 그죠?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가는 세월 잘 보내야죠. 뭐 일부도 잘 보내는 걸로 하죠. 뭐 서석입니다. 가는 세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백나나의 망향초 사랑 같이 들으셨고요. 가시도 친 장미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의 노래들 같이 나누고 같이 듣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뭐 좀 질문해 드릴게요. 일단 부산의 이상근님 듣고 계시나요? 이런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어요. 덥다 덥다 해도 어찌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지나간 노래나 들으면서 방캉스 방 안에서 방캉스 즐기겠습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띄워주신 노래가 남백송의 만포진 길손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남백송은요 영암선 길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만포선 길손이라는 노래는 백년설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섞여가지고 어느 노래인지 저희가 선곡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근님 남백송인지 백년설인지 만포선 길손인지 영암선 길손인지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상근님은 만포진 길손이라고 이렇게 또 있어요. 남백송의 만포진 길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음원이 없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 다른 노래를 그럼 청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근님. 예.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용님 또 일찍부터 자리해 주셨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곳은 현지 시각으로 지금 한 새벽 3시 반에서 4시 정도가 된대요. 7시 저희 방송 시간이. 그러니까 이 방송은 들으시려면 거진 잠을 안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방송을 청취하시는 건데요. 그리운 그 시절 이야기와 또 보고픈 사람들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멀리서 노래 들으시면서 같이 내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주농부 정임진님도 오셨어요. 지난주는 조금 바빠서 운동을 제가 못했거든요. 지금은 저의 애마 자전거랑 같이 금호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애청 중입니다. 해가 지니까 조금 시원해지네요. 이렇게 망중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쁘신 가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운동도 하신다니까 아주 배리 굿입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조심조심 자전거 운행하세요. 자전거 요즘 많은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사고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 살고 계신 우리 주순이님 사연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저씨는요. 아유 지나가는 멍멍이가 술을 권해도 절대 거절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북동 배용준님 올해도 그냥 또 반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세월이 무심하기만 해요. 우리 아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인생이 짧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유춘산의 안개 낀 목포항을 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유춘산 버전은 없고요. 고봉산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용준님에게는 고봉산의 안개 낀 목포항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합성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동식 님이 메시지 주셨고요. 아울러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추억의 옛가요는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아름다운 인생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참 너무도 많이 나와요. 이 수만 수십만 되는 그 많은 음원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궁금하다고. 네, 방송국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그 LP로 직접 예, 이렇게 방송국에서 턴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음악 지직지직 하기도 했었고 릴테이프도 하고 CD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다 음원들을 다 구해서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래도 없는 것들은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어요. 9205 쓰시는 청취자님도 오셨고요. 우리 북구의 대구 북구의 주순이님이 신청곡 잘 들었다고 6월 한 달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의 송요차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최정자의 천연온군 청해 주셨고요. 대구 최영환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연의 무주구천동.

저도요 새벽 4시 40분에 운동 나가서 8km를 걷고 옵니다. 그리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 안전모자 등 안전장치 꼭 착용하시고 철저히 자전거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고 안 나요. 전주 현동수님이 당부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나와 또 남모를 누구를 위해서 안전하게 타시는 게 좋죠. 2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잠시 3부에서 옛가요 백일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변산 민호님께서요. 그 선배님들하고 같이 무도장에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파트너는 연세 많으신 누님 할머님들이셨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예, 그 사연을 주시면서 도성화의 왕자 호동을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했다 하며 후래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가운데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 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너무너무 고마운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 남편과 함께 하루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듣고 가면 하루가 너무 행복하네요. 남편이 좋아하는 외나무 다리 신청해봅니다. 서울 구로구 최재수님. 네, 남편분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시죠? 아,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쉬시게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웅님도 외나무다리 잘 들으셨다고 지금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웅님. 강태웅님, 저 엘살바도르 거기 이야기도 좀 주시고요. 아, 여기는 뭐가 재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들으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사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가 좋다 좋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말구노스님께서요, 만포선 길소는 1941년 백년설이 원곡이고요, 1963년에 남백성이 영암선 길소로 리메이크를 했어요. 전부 다 세 곡이 전부 같은 노래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까 음악 나올 때 잠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래들이 다 같은 곡이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구노스님. 아니야, 음악 평론가세요. 네. 아, 3부 시작됐어요. 아름다운 인생 옛가요 백일장으로 3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4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가요 101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죠.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예가요 101장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101장에서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지어주시면 됩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밌으면 더 좋죠. 그러면 오늘의 시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대방이 하는 부탁을 무턱대고 그냥 안 돼 이렇게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절해야만 하는 부탁이라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거절에 대한 불안에서 한번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제를 거절로 해보겠습니다. 어려울까요? 거절 이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글짓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이번 주 예가요 101장 오늘의 시제는 거절입니다.

예가요 101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제가 거절입니다. 예, 노래 들으시면서 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세 곡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이영숙의 그림자는요. 말구노스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애청자님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부산에 살고 계신 우리 구경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의 애청자분님들 더위가 점점 이어져 가는데 건강하시게 하루 일과 잘 보내고 계시죠 하시면서 제가 이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에 탑승한 지 1년 6개월 됐다고 맞아요 기념하면서 응원 팍팍 보냅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박경희의 그대여 안녕 청해 주셨고요. 최희준의 하숙생은 충북 음성의 노영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세 곡의 노래 쭉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예가요 101장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거절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이요. 거수경례는 절도와 각이 중요하다. 백골 제 부대 선배님이십니다. 아, 멋져요. 그리고 또 거봉포도는 절 절대로 맛 없을 수 없다. 아저씨 부산은 오늘 밤 더워요. 우리 부산 박시우 군도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거절 이행시 기다리면서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101장 참여해 주십시오. 시제는 거절입니다.

하춘화의 목화 아가씨였고요. 이 노래는 인천에 살고 계신 도고님이 청해 주셨는데 남진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 남진 노래가 방송이 돼서 하춘화가 리메이크한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앞서 들으신 금호동의 내일 또 만납시다는 우리 부산의 방현재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이행시도 주셨습니다. 거하게 지금도 한잔하는 애청자는 없겠죠. 절제된 음주로 빛나는 노년을 보냅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거절 이행시 4부 시작 때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들 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부 마무리 곡은 더운 대구 날씨 시원한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해주신 대구 남준호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원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리.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인이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나니 하나는 직견이 차차 생겨날 때요. 둘은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요.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요. 넷은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다섯은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라. 이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1장 법문입니다.

0: 근데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남구에서요. 문영구님께서 청해 주신 비오는 양산도였어요. 박재란이 불렀고요. 날마다 좋은 음성으로 방송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러면 또 이렇게 화답을 하죠. 날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남은 4부도 우리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어요. 요즘 우리 애청자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듣고만 계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난 못 참겠다.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또 다른 지인들의 소개나 우연히 들었거나 이래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1년 반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했는데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보내주시는 백일장 참여하시는 작품들을 다 소개를 못해드려가 그게 또 죄송하고요. 참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많아서 네,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좀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좀 소개하고 또 장원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이 절미하고 무조건 웃으며 즐겁게 사입시다.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무조건 즐겁고 행복해야 되니입니다. 안영화님께서요. 네, 거창하게 생색낼 일은 아니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찮지 않은 소중한 개근상입니다. 그럼요. 매일매일 찾아주신 여러분들. 네, 최고 1등이십니다. 우리 또 안대환님께서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왜 이리 늙어버렸는지 절망만 할 수 없으니 그냥 웃어봅니다. 공평한 건 다 같이 시간을 먹고요. 또 나이를 먹고요. 네, 같이 또 익어가잖아요. 부산 정영웅님 거두절미하고 안 돼. 절대로 친구 사이는 동거래 안 하기로 했어. 부산에 사는 정영웅입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있네요. 나영우님 거절 하시던데 일부에서 그럴 줄 알았어요. 절로 듣고 싶은 원음 방송 특히 아름다운 인생 선곡이 좋아서 노래 신청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은 네, 신청해 주셔야지 됩니다. 고맙습니다. 거제도의 아름다운 곳곳의 절경은 절대 죽어도 잊지 못하겠네. 경기도 파주에서 고정대님. 그러니까 거제도가 그렇게 그 해변가가 아름답다고 저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로 말해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절로 흥이 나네요. 아인 방송 옛 노래를 들으면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해주신 성북동의 배용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대구의 장슬아님도 오셨어요.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아닐 줄 알았는데 제가 장원이라니요. 하하하 이렇게 꿈을 저 미래에서 오셨나요? 네. 그리고 또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 거기에 그대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도 그대가 있음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고맙습니다. 우태백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원음의 소리가 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원음 짱 해주신 우리 봉우리님 닉네임 쓰시는데 저는 처음 뵙는 닉네임이네요. 아무튼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거리에 불 밝힌 수많은 전방들 겉모습 화려해도 깊은 불경기에 절절한 마음으로 생활고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삽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보냅니다. 서울 종로에서 이창선님. 네, 우리 예, 평범한 우리들 다 잘 살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삶의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서울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 사연도 있어요. 거울을 매일매일 보니 어제보다 요만큼 예뻐졌다고요. 절대 주름살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피부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양크림도 많이 바르고 주무셔야지 되고요. 남자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 관리를 안 하니까요.
거, 거위가 둥지에 동그란 알을 낳았어요. 절, 절, 절 헤매이다가 거위한테 미안해, 아, 절절 헤매이다가 거위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꺼내오셨대요. 칠곡의 김정옥님. 네. 대신에 모이 많이 주시잖아요. 잘 키워주시고. 아, 거, 거북선으로 나라를 구하신 장군, 절, 절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이 나신다고 안산에서 김정수님도 함께 해주셨네요. 예, 그 밖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몇 작품 제가 둘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가요 101장 장원에 뽑힌 두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네, 부산에 살고 계신 정영웅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살고 계신 장슬아님, 부산의 정영옥, 대구의 장슬아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는 노래 들으면서, 네,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박남의 불효자는 웁니다를 청해주셨어요. 네, 진박남의 불효자는 웁니다. 자, 요 노래는요, 여기 있습니다. 네, 부산시 동래구 아닌가요? 구경웅님이 아니신가요? 아, 29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부평의 우태백님이시군요. 네, 우태백님이 집안 어르신들 기일이 있어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예, 기일 다 모셨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죠.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예,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부산에 살고 계신 이상근님께서 남인수의 낙화유수 재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선곡했고요. 또 신재무님께서 2월도 마무리가 돼갑니다 하시면서 남인수의 가거라 38선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낙화유수로, 네,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영님이 아주 짧게 간략하게 엘살바도르 소개를 해주셨어요. 1년 내내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행하기는 참 좋은 곳이고요. 땅의 면적은 한국의 충청남북도 경기도 지역 정도를 비슷한 크기입니다. 문화와 언어 풍습은 다르지만 생활 패턴도 똑같고요. 작은 국가이지만 여행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정광우님, 바쁜 일이 있어서 요즘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평강공주님은 친정댁의 작은 아버님 별세하셨대요. 주말에 조문 다녀오셨다고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미화의 서풍이 부는 날을 우리 부산의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는데 커피 찌꺼기를 가져와서 말리려고 펼쳐놓으니까 집에 커피 냄새가 꽉 퍼졌어요. 쫙 퍼졌어요. 거절 못하는 제작진에게 얼른 신청합니다.

대구 북구 윤형준님 6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로운 7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서구 강재인님 오늘은 일찍 출석해요. 더운 날씨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좋은 노래 항상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부산의 신재문님도 보온의 달 6월도 역사 속으로 감춰지네요. 모두 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해주셨고요. 삼성동 박은자님은 오늘도 박창근님 요리솜씨 네, 뽐내고 계십니다. 여름 보양식 시래기 장어탕 맛있게 끓이면서 잘 듣고 계신데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 6월 한 달 동안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청취자와의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은요.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뒷번호 8739 애청자께서 정태춘 노래 아무거나 부탁해요 해주셨는데 정태춘의 데뷔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여드레 80인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보이곤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입장을 헤아려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듣는 이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은 듣는 이에게 불안만 안겨줄 뿐이죠.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나 글 한 줄에도 복을 짓는 길과 죄를 짓는 길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치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듣고 왔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곤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건넨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거칠고 모진 말을 쏟아내면 상대의 마음도 결코 편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36장 법문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지만 질책과 비난의 말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근본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죄와 복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 말씀, 그 의미를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59장 이 우주에 법 없으면, 성가 69장 곳곳이 부처님.

평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을 잘한다는 건데요. 공감을 잘하려면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잘 듣는다는 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태도와 몸짓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안의 감정과 의도까지 바르고 따뜻하게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말을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뒤에야 꼭 필요한 이야기를 사력 있게 건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글 한 줄이 나 자신과 주변 모두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제대로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부터 내뱉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결국 스스로도 지혜롭지 못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한청복 교무의 감사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면 그 자리에서 상생의 기운이 싹트고, 낭만과 불안을 주면 상극의 기운이 싹트게 됩니다. 서로를 화합하게 만드는 상생은 결국 복을 불러오지만, 서로 다투고 멀어지게 만드는 상극은 죄를 불러오기 마련이죠. 말 한마디 글 한 줄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와 복의 이치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과 글로 한량없는 복을 짓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일원상의 진리는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이야 이곳저곳에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가 무수히 많지만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 서울에는 몰라도 지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 글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곳곳에 향교는 있지만은 향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약간 좀 힘이 있는 그런 자제들이 갔지 일반 사람들은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 동네나 두 동네가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을 한 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농안기나 이런 데에 그 모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친 뒤에는 항상 졸아요. 그래서 졸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동들이 선생님이 왜 조시는가 하고 이제 하루는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선생님 공부 가르치신 뒤에는 그렇게 졸고 계시니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기를 내가 공자님을 뵈러 간다. 그래서 공자님을 뵈려고 이렇게 졸고 있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이제 학동들이 이제 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는 아예 졸고 있거든요. 글은 안 읽고 이놈들아 너희가 왜 졸느냐? 아, 저도 공자님 만나러 가려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 제가 이제 뵙고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녀가셨느냐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아니다. 안 다녀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민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교리도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망품 4장에 보면은 대원님께서 교리도를 모판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주셨거든요. 이게 묘판이라는 얘기는 넓은 들판의 그 별을 하나하나 심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그 별을 심을 수 있는 묘판을 미리서 마련을 한다. 이게 우리 총부가 있는 데가 익산 아닙니까? 익산, 김제, 익산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평야가 결국 각 가정에서 만드는 묘판 그것에 의해서 그 벼가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잘 자라가지고 이제 가을에 보면은 황금들판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노란 그 금물결이 일렁이는 그러한 현상을 그 늘 보고 이제 삽니다. 바로 이제 총부 자체가 평야에 있으니까 바로 보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교리가 이 묘판과 같아서 앞으로 그 사오병이 결실이 될 때에는 온 세계에 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받들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대중경 그 부축품의 7장에도 대웅사께서 온 28년도에 이제 1월에 교리도를 그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하시고는 내법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전을 볼 것도 없이 이 교리도 자체에 내법의 진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니 이 교리도만 잘 공부하면은 내가 뜻한 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도란 자체가 그냥 형상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결국은 우주 진리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제 대중사님 같은 그런 인격을 이루어서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고 능히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총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글 한 귀를 지었거든요. 이제 그 글에 보면은 유아주불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오직 우리 부처님이에요. 나무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입니다. 우리 부처님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자시급의 지연세, 그 필요 없는 겁에 무량강급입니다. 무량강급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최세도중지 홍원을 견담 배부한 천출지성이지.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운을, 큰 운을. 이제 이 홍자가 이제 기러기 홍자라고 하지만 사실 큰 대자와 같은 그 큰 홍자거든요. 아주 큰 운을, 원력을 어깨에 메고 등에다 짊어졌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뭐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짐을 옮기려면 쉽죠. 그냥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전부 등에 짊어지고 또 뭐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 큰 원력을 무슨 원력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도중이에요. 재생도중. 재세도중이에요.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원력을 어깨에 메고 또 등에 짊어진 천출지성이다. 그냥 성인이 아니라 하늘이 내신 성인이다. 하늘이 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가 내신 겁니다. 주불 조판지 일대 경륜한 비보지도를 주세불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도를. 그러한 비보, 경륜이 감춰진 비보입니다. 아주 비장하고 보배로운 결국 경륜을 교리도에 담아놓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담아놨다. 이 성할성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담을성자거든요. 바구니에 뭘 담았다. 포대에 뭘 담았다. 할 때 이 성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 갈무렸다. 감췄다. 맞아. 갈무려 놓은 거예요. 그 자리다가. 그래서 이 비보, 즉 큰 경륜의 비보가 바로 성장된 교리도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갈무려 놨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은 그걸 능히 볼 수도 있고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체득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 진리 자체를 잘 말씀을 해놓으셨고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모두가 다 알아듣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연 회원하면 사회 증언하고 사람마다 다 그것을 품고 갈무린다. 성장한다고 말이죠. 다 갈무린다 사람마다. 그러면 사회 증언하고 이 사회는 다행적으로 더욱더욱 편안하게 될 것이다. 안락하게 될 것이다. 가가 심장하면 집집마다 깊이 갈무려. 이 교리도 의미를 집집마다 갈무려. 담아라. 그러면 방국 익승하리니 나라 모든 전체가 다 더욱더욱 이렇게 왕성을 하게 되리라. 여차 실증을 이와 같은 실상의 증거를 원불가운하고 말로서 어떻게 이르냐 말이죠. 말로서 못합니다. 마음의 그 소리가 말이라고 할지인데 그 마음속에 갈마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도저히 그 진리 자체를 말씀으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행불가 체하리니 행동으로 어떻게 다 미칩니까? 사실 행한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알았다 할지라도 행으로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자들도 지행합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거고 행동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잘못 알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똑바로 알면은 행은 저절로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 보세요. 사회에 모모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 행을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아는 것도 힘을 써서 알아야 하지만 행하는 건 역시 힘을 써서 행동을 해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아는 것이 많으면은 그만큼 행동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은 힘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행합일은 이건 군자지행이죠. 그건 군자라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사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불가체라. 행동하는데도 힘을 들여야 한다. 실천하는데도 능력을 발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내 선입지 5등은 예, 우리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남보다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회상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들은 폐간전제하고 허파나 간에 그걸 새기자. 대종사님 말씀 하나하나를 교리도에서 말씀한 그 하나하나를 새기자. 어디에? 가슴에 새기고 폐에 새기고 허파에 새기고 창자에 새기고 새겨놓단 말이에요. 힘을 갖게 해야 마음으로 깨우쳐. 마음으로 깨우침이 없으면은 사실 공부하는데 헛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쉽지. 그렇지 않냐고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 아는 이것만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자칫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글만 잘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힘을 각지하면 신락부리하고 그래서 힘을 각지해가지고 진실로 즐거워해서 그것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칠 지자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치지 않아야 한다. 공부를 끝까지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 지완 부진하야 지극히 즐 기뻐하여서 타지 않아요. 그 기쁨이 계속 이어가야지 그쳐서는 안 된다.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의상수의무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진리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초들로 춤을 춰준다. 스무족도라고 그러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스무족도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구르게 된다. 종보의 대각전에서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백발이 허연 노덕송이나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고 말이죠. 그 춤추는 것이 내가 일부러 춤을 추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발이 굴러지는 거예요. 왜? 기뻐서 즐거워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주세성자를 만나고 이 회상에 들어오고 더더구나 그 문화에서 대종사님의 직접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으니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불경에도 보면은 불경 끝나는 데마다 뭐라는 얘기냐. 환희봉대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기뻐서 기쁘고 즐거워서 봉대를 한 겁니다. 그 법문을 하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들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족도가 되겠느냐. 우상양적이 도지야라. 또한 발이 들어져 저절로 올라간다고 말이죠. 두 발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든다. 손으로는 춤추고 다시 말해 20족도죠.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결국은 뛰어진다. 그리고 이걸 20족도라고 합니다. 워낙 기뻐가지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20족도 하는 그러한 그 법문이 결국은 이 교리도에 그대로 실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주세성자를 뵙지는 못했지만 그 법을 이렇게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스승은 주세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조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세불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생각보다도 실지가 그러니까. 주세불 회상에 지금 우리들은 참여하고 있다. 피골 접수변이라 피골 상입상접도로 벌레를 닦아. 아, 대종사 입정 당시에 공부하실 때에 그야말로 이 몸에 종기랄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더라네요. 돌아가지. 그렇게 진력을 다해서 진력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셨냐? 결국은 벌레.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벌레도 벌레지만은 우주 진리가 그 진리의 진리를 의탁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가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벌레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공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벌레를 잘 요리하고 물리치고 닦아내고 덜어내는 것이 그런 공부거든요. 대각 자원리 하시니 이에 이런 진리를 크게. 벌레가 다 소멸하니까는 남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론의 큰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시계 정교문이라 비로소 바른 가르침의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대중사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회상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오신 날을 크게 경축하지 않아요? 크게 경축합니다. 4월 8일 음력. 그런데 우리 회상에서는 대중사님께서 5월 5일 날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중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날을 우리들은 경축한다. 이 세상에 나오신 날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그날. 그렇다면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날이 바로 우리의 생일이고 새로 태어난 날이고 새 진리가 열린 날이고 새 법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날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돼야 큰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야다비화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넓은 들판에 모를 심으려면 그 넓은 들판에 어떻게 한 포기 두 포기 심습니까? 물론 근데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은 안 되죠. 전부 기계를 통해서 심는 것도 기계를 통하고 약을 뿌리는 것도 기계를 통하고 걷어들이는 것도 기계를 걸고 통하고 또 도정하는 것도 기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밥상에까지 오른다. 선호 묘판. 먼저 묘판에 종자가 시종자가 요구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인자는 어디린자도 되지만 시인자거든요. 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시다. 그 시가 중요하다. 아사도계리 우리 스승의 이 도판화된 교리는 도판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스승이 도판을 만드는 것이다. 그 교리도는 제도 중생진이라 중생을 제도하는 나를 위해라. 여기서 얼마 안 된 노량진 그러죠. 다시 말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그 진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말이죠. 처음이라고 말이죠. 아사원 교리는 우리 스승의 뚜렷한 교리 또는 온불교 교리. 진수 차도장이다. 진수가 그 뼈고리 그 골수가 이 도상에 갈무려 있다. 교리에 그대로 교리도에 갈무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설사 정정 대종경 등등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리도만 가지면 또다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교리도를 다 모아놓은 것, 교리를 다 모아놓은 그게 바로 교리도다. 일견요연에 하면 한번 보면 명료하게 알을지니 눈뜬 사람이든 눈 감은 사람이든 간에 보면 알아진다. 설사 시만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상의 눈만 가지고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자일구도 뭐 고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는 선불장이라 낙원을 세우고 부처를 뽑는 장이라. 당나라 이제 천년선사가 젊어서 이제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글 읽은 데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과거장에 가서 과거 봐서 벼슬하는 거 아니에요?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이제 보러 가는데 한 중을 만나는데 그 중이 이제 묻습니다. 어디로 뭘 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다나 선사가 서울로 이제 과거를 보러 간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과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를 뽑는 장소, 다시 말하는 선관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벼슬아치를 선발하는데요. 지금도 공무원들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게 막 그런 의미죠. 벼슬을 하는 사람을, 벼슬할 사람을 뽑아내는 장소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선관장보다는 선불장이 낫지 않냐. 즉, 벼슬아치를 뽑는 그러한 곳에 가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부처가 돼서 부처에 뽑혀서 일생을 제도하는 것이 훨씬 크고 높고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선불장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타나선사가 그럼 선불장 어디 있냐. 선불장 어디 있냐. 이제 부처를 뽑아내는 곳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불장은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이 산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산 중에 있다. 다시 절에 있다 그게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절에 있다. 그러니까 천연선자가 과거를 버리고 결국 평매산에 들어가서 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법연이 그만큼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이해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에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에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 앞에서 무안을 잘 주어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재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있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난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욕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2: 지금부터 오전 5시까지는 좀 더 좋은 음질을 위한 방송 장비 점검 관계로 정파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종사 선원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정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열매가 붉게 익어가는 달, 타오름 달, 이름도 많은 7월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미뤄지면서 선선했던 6월이 참 고마웠는데요.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질 7월에도 경계를 잘 알아차리고 마음 공부와 몸 공부 더불어 잘 하는 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응감지휘 법률 응감지휘 원기 111년 7월 1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해도 절반을 보내옵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자 하신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공부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더욱 챙겨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종법사님께서는 유럽 교화 현장을 순방하고 계시오니 가시는 걸음걸음 일원의 법종자를 두루두루 뿌리시고 일원 해상의 법연들을 더욱 굳건히 이으시며 곳곳의 은혜와 평화의 정신을 살려내시고 강건하게 귀환하시기를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7월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하여 심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모든 경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폭우, 폭염, 낙뢰 등 날씨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사오니 몸과 마음이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주위의 인연들과도 잘 화합하여 일의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달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의 세계는 AI의 등장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와 마주하고 있나이다. 어떠한 변화와 마주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원불교 개교 정신에 바탕하여 안으로 정신 문명으로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한 결함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WBS 원음방송도 라디오와 TV를 통해 이 이론 교법을 널리 전파하고 정신문명을 확장시켜 이 세상이 결함없는 세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이 원음방송이 방송교화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으로 밖으로 도와주시옵고 지속가능한 방송교화사업장이 되도록 은혜와 유력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의 원음방송이 있도록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CMS 등 유지 후원불사와 사옥건립에 동참해 주시고 법문공양과 일반 성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며 예상과 이번 만났을 때 다같이 진급하게 하옵시고 천도 주관하는 모든 영가들도 이 이런 교법으로 완전한 해탈 천도가 이루어지고 밝은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전 세계와 한반도가 무지 가난 질병 전쟁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기원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심신간 건강한 가운데 더욱 특별한 서원으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일심봉 주가 없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훈련편 25장입니다.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당대에는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6개월 동안 선을 나도록 한 바 이때에는 생사에 관한 큰일 이외에는 서신 내왕까지도 못하도록 해 일생일대 정진기간이 되도록 했나니 그대들도 수학기간을 일생 최대의 정진기로 삼아 일체의 욕심과 사사로운 생각을 끊고 정진 적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힘이 일생도 가고 영생도 가느니라.

이런저런 경계가 자주 찾아오니 마음 공부하기 좋은 7월입니다. 날마다 수행 정진하는 날 보내시길 바라며 7월 첫째 날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6월 한 달을 원만히 보내옵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7월의 첫날인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가끔은 인연이라는 게 참 오묘하고 재미가 있기도 하면서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인연과 맺어지는가 하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인연도 맺어지기 때문인데요. 인연이란 게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고 끊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죠. 다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연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9장 심고와 기도.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소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재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 신고와 실지 기도와 설명 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 신고와 설명 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 신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실지 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제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 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진리는 무한한 원불교 성가 198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나니 이것이 이른바 낫도깨비니라.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을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 정의에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라 하나니라. 대종경 전망품 9장 말씀입니다. 최도화 여쭙기를 이 세상의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대종경 전망품 16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해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인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대종경 전망품 1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이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의 해가 오를 때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야말로 큰 도덕 세계요 참 문명 세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전망풍 9장과 16장, 19장에서 2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56장, 대종사 십상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7. 물으시기를 무엇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중요한 미천이 될고 조 전권이 답하기를 철저한 신심과 법에 대한 이해와 고락층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미천이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더 할 말은 없을까? 이 동진화 사례기를 자각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더 할 말은 없을까? 시자 사례기를 원력과 일심이 또한 소중한 미천이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대답이 다 옳으니라. 8. 박재권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에 지나니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바람이 서원이요 믿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에 지나니라. 9.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10. 학인이 묻기를 영가를 위하여 치재하는 효과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며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는 없으나 대중과의 법연에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11. 말씀하시기를 가을을 지낸 과수에는 꽃도 없고 잎도 졌으나 그 뿌리에 걸음을 하고 그 줄기에 소득을 하여 주어야 새봄에 꽃과 잎이 무성하며 과실도 충실하게 여는 것 같이 영가를 위하여 재를 지내는 것도 그 육신은 지수와 풍이 이미 흩어졌으나 그 영근에 정성과 법력으로서 걸음을 하고 소독을 하여 주는 격이라 그 영가가 새 육신을 받는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도 일 없을 때 준비를 잘 하여 놓아야 합니다.

통할 때 걸림없이 잘 활용하게 되나니라. 12. 말씀하시기를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인바. 그 중에도 주와 종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정곡과 형식은 종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제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 행사니 독경, 축원 등으로 청정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이게 하며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는 동시에 헌공 등으로서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것이요. 또는 모든 관계인들로 하여금 추도 거상의 예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니 어느 하나에도 결함됨이 없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라. 13. 예전을 편찬하시며 연결사를 지으시니 이러하니라. 영가시여, 영가에 가지고 있던 그 형체는 지수, 화풍, 사연이 이미 흩어지었고 안이비설신의 육군도 이제 그 명색을 감추게 되오니 이에 따라 영가에 수용하던 재색과 명리가 영가에게는 이미 한 꿈으로 화하였으며 친근 권속도 전일에 대하던 그 얼굴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싸우니 생각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애착한들 무슨 실효가 있으리까. 영가의 과거 일생은 고락 연고를 막론하고 이미 다 마쳤사오니 과거의 세간 애착은 조금도 염두에 남기지 마시오고 오직 생멸 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 주인을 찾아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불과를 얻고 대중을 이익 주며 금생에 모였던 모든 선연도 불토 극락에 다시 만나서 한 가지 도업을 성취하옵기를 깊이 축원하오며 간절히 부탁하옵나이다.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생사편 7장에서 1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생과 사의 도를 김지민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이 한마음이 되어 천지 기운을 돌리면 교단도 국가도 세계도 그 기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나니 우리 모두가 합심합력해 천지의 기운을 돌려야 하느니라. 과거 음시대에는 한번 천운이 정해지면 어찌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양시대요 인권시대라 불보살들이 정성을 다하면 돌릴 수 있으므로 정성을 모아야 하나니 음시대에는 흉계, 음계가 성했으나 이제는 덕계, 활계로 해야 하며 자리 이타로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면 내가 해를 더 차지하면 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교단 간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후천시대에는 교단과 국가와 세계가 한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나니 교단이 먼저 국가가 먼저 세계가 먼저 기운이 도는 때가 있으나 함께 가는 것만은 분명하므로 교단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라. 봄 기운이 돌면 얼었던 것들이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녹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르고 늦음은 있을지언정 천지의 대세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라. 지금 대세도 이와 같아서 새 회상과 새 세상을 여는 우리가 세상에 일시적 현상에 좌우되어 밝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느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 시대는 묵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서는 때라. 새 기운으로 새 역사가 열려감으로 정치, 사상, 경제, 종교,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묵은 것들은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전 교도가 새 기운을 받고 힘을 타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리니 그러기 위해서는 교법에 입각한 훈련을 철저히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천하의 대세를 운전하고 대운을 맡아 나누어줄 책임이 있는 진리의 사도들이니 준비하고 공부를 잘해야 하느니라. 앞으로 도덕을 갖춘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니 이런 대도의 도덕을 갖추는데 혈심혈성을 다하라. 한번 돌아선 천하의 대세는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도 돌릴 수도 없나니 세계와 국가의 정치적인 일은 정치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천하 대세에 대운만 잡고 도덕만 준비하면 되느니라. 선지자와 주세불이 이미 천지 공사로 다 해놓으신 일이므로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라. 14. 대산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런 대도를 짊어지고 전하며 새 일대급의 대운을 운전하는 진리의 사도니 사람들의 정신을 바르고 혼란과 시비에 휩쓸리지 않게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느니라. 1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라 하셨고 정산종사께서 길릉에서 탁근하고 실룡에서 개화하며 계룡에서 결실하고 금강에서 결복한다 하셨나니 여러분이 준비를 잘하면 결복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개벽편 10장에서 15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57장 성지순례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대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제 이제 이런 쌍은요. 우주 만유적 이런 쌍입니다. 우주 만유적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 즉 우주 만유고 우주 만 제가 체용으로 얘기했죠. 체용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쌍은 체가 되고 우주 만유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즉 우주 만유, 우주 만유 즉 이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뭔가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오늘 이제 경사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정말로 대단하시네. 어제 서울이 있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오셨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생태계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자, 생태계. 생태계가 뭡니까? 자, 우주 만유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태계로 되어 있죠? 이 생태계로 되어 있는 그 우주 만유의 현상이, 아이,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그게 이 우주 만유에서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우리 소태산 대웅상이 뭐라 그랬다 그러시죠? 은이다 그랬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게 뭔가 생태계. 그런데. 생태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요, 이렇게 사용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면서, 실제로 말입니다. 이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현상이 변화되고 있는가, 또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우리가요,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였지만도 권사님 그거 알으세요? 아니 이제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언제 지금 보세요. 이 생태계 우리가 이제 사용은 지금 많이 합니다. 생태계를요. 사용은 지금 많이 하지만도 실제로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인식을 못하고 산다니까. 그러고는 살아요. 자, 이제 그 예를 제가 이제 들게요. 이제 울진, 네, 뭐 났습니까? 산불 났죠? 울진 산불 났죠? 엄청나게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쪽 울진 쪽에요. 이제 뭐가 많이 사는가 하면요. 금강송. 권사님, 금강송 알으세요? 텔레비서요. 뭐 지금 저 빨간 거 있죠? 네. 이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가요. 빨간 송송 안 있습니까? 적송요. 적송. 예. 저거 이제 근데 금강송 그럽니다. 이 소나무가요. 소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소나무예요. 이 금강송이요. 최고의 소나무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최고의 이제 소나무가 이 금강송이요.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금강송에서 송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통진이 말이죠. 80%가 나와요. 송진이요. 금강송에서요. 80%가 송진. 보통 소나무에서는 얼마 나오는가 하면 10% 나옵니다. 송진 10% 나와요. 근데 금강송에서는 80%의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한양에 그 도성에 지금 이제 궁궐 짓죠. 다 뭐를 소나무를 짓는가 하면은 궁궐을요 금강송으로 지어요. 궁궐을 금강송 그렇게 이제 이게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말한가 하면 거북선도 말고 이제 팔옥선 그거 지금 만들었죠. 근데 갔다가요 금강송으로 만든 이 지금 저
그 배는요, 이 갖다가요, 일본 배 갖다가 들이받아 버리면은요, 우리 거는 안 깨지는데, 그거는 깨져버려요. 상대방 거는요. 이 건강성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성이 이렇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멋진 소나무가 이제 건강성이다. 근데요, 울진의 산불이 왜 났는가 하면요. 원인이요. 울진 산불의 원인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울진 산불의 원인이. 이 건강성이 이렇게 좋잖아요. 건강성이 좋으니까. 건강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건강성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성을 잘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화렵수. 잎이 넓은 나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된 것은 엄수예요, 엄수. 이렇게 된 것은 양수예요, 양수. 엄양이에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햇빛 많이 받으려고.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햇빛 적게 받아도 돼. 나는 적게 받아도 된다. 이래갖고 벌어진 거요. 이거 알았어요?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렵수, 이렇게 된 것이 산에 있잖아요. 그거를요, 건강성을 살리기 위해서 화렵수를 베버린 거예요. 화렵수들을 뱉다, 이 말이죠. 베니까는 말이죠.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나무들 간에 생태계에 결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몰랐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지금 말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은요, 산은 이런 나무, 이런 숲, 이런 풀,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생태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요. 이 파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뭔가 하면 지금 인류가 맞이하는 기후위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게 화렵수를 베어버렸다, 이 말이죠. 베어버려가지고 뭔가 하면요, 건강성들이 싹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재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자연계는요, 이 자연계는요, 자연 생태계는요, 생태계는 뭘 한가면요, 좋고 나쁘고 구별이 없어요. 자연계는 좋고 나쁘고의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아요. 이게 뭔가면요, 생태 아닙니까? 생태계예요. 그래서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요, 좋고 나쁘고의 구별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구별하죠. 인간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요,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 우리가요, 참, 글쎄요, 보세요. 아, 성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더 이쁘다. 경선님 누구한테 이쁨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아, 받았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으면은 또 이쁨을 덜 받는 사람도 있죠? 덜 받는 사람도 아니십니까?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이것이 치열하게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데 이 자체가 뭔가 하면요, 생태계의 마인드에 위배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성자들의 마음 속에는 말입니다요, 일체 우주만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한 대포용력을 가진 분이 성자들 아닙니까? 네.
우리가 요 교회품 1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 진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론상 진리 속에 내가 너 진리가 너 더 이뻐 너 덜 이뻐 너 좋아 너 나빠 구별합니까? 하나죠. 진리는요. 이게 이런 말이죠. 마인드를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놔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아 봄이 오니까는 꽃이 피네 해갖고 좋아가지고 계속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속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속없다. 왜 속이 없습니까? 꽃이요. 필 때가 있어요. 그 필 때에 꽃이 피야 돼요. 근데 꽃이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피어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아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안 된지 알지. 그랬죠? 아,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참. 근데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뭔가면요,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꽃이 빨리 피는 거.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아니, 꽃은 식물 아닙니까? 벌들이나 나비나 이런 것은 뭡니까? 동물이죠. 동물 아닙니까? 벌들, 나비는 동물 아닙니까? 그 동물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로 있습니까? 식물과 꽃과 벌레, 벌, 나비 이것은요 밀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생태계예요. 그것도요 생태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꽃이 빨리 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생태계의 파괴 현상에서 오는 징후예요. 그 징후를 말이죠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는 그냥 즐기요. 참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뭔 생태계라 그런가 하면요 중생태계. 이 중 물이 중자 중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중생태계 아시겠습니까? 중생태계, 중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생태계가 이게 뭔가면요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위기. 지금 저 국제적인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다루는 국제 IPCC 이 국제 기구예요. 국제기구예요. 국제적인 기구예요. IPCC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환경문제, 기후를 다루는 그 국제적인 기구예요. IPCC가 여기 IPCC에서 지난번에 내가 저 칼럼을 보니까요. 3월 25일 8시 30분 8시 30분 그 기구에 가입해 있는 모든 국가들 수직 수백 개, 백 개가 넘는 국가가 다 가입돼 있는데 그게 8시 30분 저녁 8시 30분 30분부터 1시간 불끄기 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불끄기 운동 1시간 동안 전기불을 꺼요. 이게 대단하죠? 우리요, 교단에서 원불교 환경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연대. 그 단체에서 매월 한 번씩 불고기 운동을 합니다. 매월 한 번씩 해요. 우리 지금 원불교 환경연대에서요. 매월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걸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매미 울음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은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더니 어느 틈에 익숙한 그 소리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여름은 여름이로구나. 또 한 번 실감이 났는데요. 예년보다 늦다곤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도 그렇고요. 어느새 7월 또 한 장 넘어간 달력도 곧 있으면 학부모이신 분들을 떨리게 만들 여름방학까지 여름 종합선물세트를 눈앞에 둔 기분이 듭니다. 살짝 막막하기도 하지만요. 역시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지나갈 테니까요. 올여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1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깨운.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의 첫날 7월 1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첫 곡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Our Summer 전해드렸습니다. 와, 7월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이 진짜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제주랑 남부지방에는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여름과 관련한 절기들이 7월에 또 쏙쏙 들어있더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여름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보내보기로 약속하면서 7월의 첫날 열린 마음으로 여유롭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문드러님이 잠이 들만하면 귓가에 앵앵거리며 달려드는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에 천불이 나는데요. 거기에 러브버그까지 아 점점 여름이 싫어지려고 하네요 라고. 아 이게 참 아, 그래요. 뭐 러브버그는 익충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달려드는 벌레들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름철이면 진짜 날벌레들이 정말 종류별로 달려드니까요. 그게 좀 불편감이 심하기는 하죠. 문드로님. 아 그래 특히나 밤에 잠 못 들게 불 끄고 불 켜면은 안 보이는데 불 끄면 또 엥 하면서 귀가에 맴도는 아유 여름철에 여름밤에 불청객 모기 우리 문드러님 숙면 취할 수 있게 오늘 밤에는 방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공출구님 앗 여름방학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방학이지롱요 사공출구님 뭐 대학생분들은 이제 6월 이미 방학이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7월 중순? 뭐 이후에 방학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곧입니다. 네, 4079님 화이팅! 아마 우리 가족분들 중에 이제 자녀분들 학부모이신 분들이 이미 알려주실 거예요. 미리 아 언제부터 방학입니다. 아 드디어 시작입니다. 뭐 이런 거. 신복수님 7월이 시작됐네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장마가 시작됐는지 부산 비가 내리고 있어요. 태가장부터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산도 장마가 시작됐군요. 맞아요. 오늘 뭐 늦은 장마가 제주도에도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년에 비하면 꽤 많이 늦게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 피해 없이 이번 장마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아재엄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 신속 정확하게 세간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고요. 에이핑크의 Remember 한해 문세연 피처링 추 비행기까지 두 곡 듣고 옵니다.

에이핑크의 리멤버, 한혜의 문세윤, 추 비행기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6분 5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비 오는군요. 윤영주님이 대구는 지금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저 차량 점검받아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장마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해야겠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보행자분들도 가능하면 밝은 색깔 옷 입으시고 안전보행 좌우 잘 살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산이 막 앞이 좀 가려지고 이렇게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안전하게, 비가 많이 내릴수록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랄게요. 장마가 진짜 시작되려나 봐요.

솔리드의 천생연분이어서 샵에 가까이까지 두 곡을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온유 마음주의보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

연아,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는 신청곡의 짜염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어떤 노래들을 들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서화정님께서 연아님 하트 세 달 7월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비와 함께 찾아온 7월입니다. 내리는 빗방울만큼 특가정 가족 모두 행복한 7월 되시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화정님도요. 행복한 7월 되시길 바랄게요. 1234아빠님이 비오는 수요일 빨간 장미를 연아님 품에 김제에도 비 내립니다. 출발 전 출석 7월의 시작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오늘도 재미진 하루 행복한 7월 시작해보아요. 라고. 예, 그래서 짧던 길던 뭐 언제가 됐든 약간 이런 시작의 날? 마무리의 날? 이런 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한 주의 중간이고 수요일이고 그런데도 7월의 첫날이라는 마음가짐 때문인지 뭔가 더 으쌰으쌰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의지, 이 첫날의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 7월 야무지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리센 네 러브어택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용.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105 고객님께서 럭키 세븐 7월이 시작됐네요. 모두 행운과 행복 가득한 한 달 보내시길 바라요. 라며 보내주신 엑소의 럭키, 원필, 행운을 빌어줘,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105 고객님 신청곡 외짜용.

신청곡 왔죠요. 오늘은 파라나 공원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했습니다. 엑소의 럭키, 원필 행운을 빌어줘,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2부 끝곡으로 코타 디헥 고백 전해드리고 3부로 돌아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미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미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군복무.

유승우 비오는 거리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의 첫날 7월 1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에는 동요동요 차차차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동요 한 곡 퀴즈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고 오늘 딸랑 종소리가 들리는 구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퀴즈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777님께서 연하님 7월의 첫날 지각 느낌입니다. 2부 시작했는데 아직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3부 시작 전에는 출근을 찍어야 하는데 아 제발 도로야 뚫려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문자를 보내주신 지가 조금 됐거든요. 3부 시작 전에 출근을 찍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출근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 마음이 급하셔도 그래 조심조심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막 발끝에 힘들어가잖아요 진짜로. 1583 뒷번호 쓰시는 분이 비가 내리는 아침이에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네요. 오늘 비는 완전 단비네요. 장맛비가 많이 오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비가 내리니까 밭에 못 가서 오늘은 친구들과 메밀전 해먹으려고 반죽해서 냉장고에 킵해두고 차 한 잔으로 아침을 즐겨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 내리는 날 메밀전이라니 친구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네요. 1583님 반갑습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전해드리고 오늘의 동요 만나볼게요.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요동요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떡해동의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독일 민요의 노랫말에 붙인 동요 나비야였습니다. 이 곡이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국민 동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나비야랑 학교종이 땡땡땡은 이 정말 국민 동요 아닐까요? 중간에 딸랑 종소리 들으셨습니까? 오늘 긴 구간 중에 딸랑 종소리가 두 번 들렸죠. 나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땡땡땡 노란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땡땡땡 나...

땡땡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가거라, 2번 놀거라, 3번 숨거라, 4번 오너라. 1번 가거라, 2번 놀거라, 3번 숨거라, 4번 오너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덕이덕이 차차차 오늘은 국민동요죠. 독일 민요에 노랫말을 붙인 동요 나비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안 불러보신 분 없으실 것 같고 가사 없이도 못 따라 부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 그런 동요인데 세상에 동요동요 차차차에서 이 동요를 안 했었더라고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출제 구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땡땡땡 노란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땡

땡땡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1번 가거라, 2번 놀거라, 3번 숨거라, 4번 오너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와우, wow, good morning. 축처진 축.

세븐 와줘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딸랑 종소리가 들렸던 오늘의 동요 독일 민요의 노랫말을 붙인 동요 나비야였습니다. 팔랑팔랑 날갯짓을 하는 나비의 고운 자태가 그려지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 중간에 나오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땡땡땡 노란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땡땡땡이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현의 와, 전진의 와, 채연의 다가와, 대장금 OST 오나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오너라 였습니다. 김현진님이 4번 오너라 우리 7살 딸이 꼭 보내라고 하네요. 어머 벌써 귀엽네요. 1339님 하하 오너라 4번이네요. 오늘의 행운은 내게로 오너라. 9603님 4번 오너라 오랜만에 나비야 들으니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4589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오너라 정말 장마 시작인가 봐요. 장대비가 주룩주룩 깁스한 딸내미 비까지 와서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9388님 오너라 어르신들과 율동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처럼 아침 방송을 듣게 됐네요. 이정현의 와 신병 납니다. 익산은 비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곳곳에 지금 진짜 장맛비가 시작이 됐군요. 5229님 4번 오너라 문제 출제하면서 부르실 때 관성적으로 정답을 말하실 뻔했죠? 크크크 입에 그냥 붙어버린 동요 라고. 아, 그 오늘 출제 원래 처음 할 때는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가사를 읽으면서 멜로디가 같이 붙어서 나가가지고 오늘은 맞아요. 관성적으로 노래를 불러버릴 뻔했습니다. 아유. 아차차. 7296님 정답은 오너라. 7월까지 오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하나 7호님 정답은 4번 오너라. 흐린 날 찌뿌둥하니 기분이 다운되네요. 그래도 빨간 장미를 기대하며 웃는 하루 되시길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3243 쓰시는 분 4번 오너라. 여기는 대구인데요. 아침에 비가 오네요. 이런 날은 정말 출근하기 싫다 보내주셨고요. 이하나 이팔님 정답 4번 오너라. 정답 보니 우리 아들 어릴 때 생각나네요. 하하 나비야 노래랑 그 시절 사극 영화를 집에서 자주 틀어놓았더니 늘 집에 손님이 오면 이리 오너라 이리 가거라 얘기했었는데 참 귀여웠는데 이제는 군대까지 다녀온 청년이 돼서 그때 그 시절이 아쉽네요 라고 그때는 귀여웠지만 지금은 또 듬직한 청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또 든든하세요. 3243님 2128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밀크의 노래입니다. Come to me.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농촌 투어 패스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바로 오늘인 7월 1일부터 농촌 관광자원이용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연계한 농촌 투어 패스 사업을 운영합니다. 농촌 투어 패스는요, 농촌 체험 휴양 마을과 찾아가는 양조장, 농어촌용 승마시설 및 방목 생태축산농장, 농가 맛집, 치유농장 등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구 감소 지역 33개 시군에서 88개 인구 감소 혹은 관심 지역 시군으로 늘렸고요. 가맹 대상도 농산촌 주요 관광자원 14종뿐만 아니라 K미식벨트와 각 시군이 추천한 대표 관광 명소까지 포함해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 투어 패스를 구매하면 대상 지역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을 10,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코레일 통해서 20개 인구 감소 지역행 열차를 구매하면 운임의 50%가 감면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대상 지역과 참여 방법은 농촌 관광 누리집 웰촌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농촌 투어 패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오웬 오늘의 너 수지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농촌 투어패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농촌 관광이나 농촌 투어패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농촌 관광 누리집 웰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따로 배운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제법 잘 따라한다 싶은 거, 그런 건 대부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언젠가 경험을 해본 것들이죠. 이론적으로 100번 외워봐도 한 번 경험한 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자 싶은 건 일부러라도 한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겠지만요.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하는 게 훨씬 빠르고 오래가나 봐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김태욱,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